0: 本来就不太懂韩语，好不容易努力了一学期，把日常的词汇听懂了，但又不代表课堂上的韩语能够听懂。
1: 对，
0: 教授讲课的时候会有很多专业词，课件上还有很多汉字词、外来词、缩写，一开始真的很吃力。
1: 所以说呢，即将要来韩国的留学生们一定要做好一个学习方法，提前预习。在韩国呢，教授们会把上课的讲义、课件呢，都提前的发在网站上，一定要提前去下载。下节课的内容呢，在之前就做好笔记预习，把不会的单词呀、当堂课的知识点呀，提前查出来。上课呢，再不懂的，下课问教授，绝对能够解决很多。
2: 정말 좋은 학습 방법인 것 같은데요. 유학생에게 예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수업을 들을 때 미리 예습을 하지 않으면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특히 외국어로 전공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PPT 예습이 우산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도 들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든든하죠. 그럼 혹시 수업 중에 질문하는 건 어떠신가요? 한국어로 질문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哎呀，当然了，作为学生啊，最害怕的我觉得就是提问题了。我一开始啊，真的特别怕提问题，因为韩语不好嘛，又没有学多少，怕又自己的问题太简单了，老师觉得你不应该问这种问题怎么办？所以真的特别的紧张。但是后来一想，你一个问题不问，两个问题不问，你越来越多问题的积累。只会让你越来越不懂这门课，所以后来呢，我就先把要问的问题呢，用手机翻译器写好，下课呢，直接问教授，而且我发现教授们都很亲切，哪怕是你觉得很简单的问题，他们都会很热情的为你解答。
0: 是啊，我也觉得提出问题的勇气真的很重要。韩国的教授，我觉得我遇到的一般都很理解外国的学生的，他们大部分时候都会慢慢的解释，甚至在我们日常见到的外国韩国的教授当中，他们有些居然为了应对中国学生提出的问题而学习了一些中文。我觉得只要态度很真诚，那不用说的特别完美。都教授都会帮助我们解决问题的。
2: 이 문제는 정말 유학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질문을 통해 알게 된 문법이나 단어는 더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학생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시면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저도 중국에 있을 때더 자주 질문하지 못한 것이 조금 후회되기도 하네요.
0: 不过刚开始的时候真的太不容易了，因为大家都很忙，我们的韩语又不够自然，但是一起做小组作业，一起吃饭之后，大家就会慢慢的熟悉起来了，就像我们两个人和野恩一样。
1: 对，
0: 最重要的不是总要等着别人来找你，而是自己主动的去寻找别人。
1: 那我还想补充一句呢，不仅呢要勇敢的去问，而且呢可以从小的问题开始问起，比如说你课前问一句오늘과제있어요？考试前呢，你可以问一句어디까지공부해요？就这样简单的对话就可以拉近和同学、老师之间的距离。
2: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유학 생활에서 언어는 단순히 문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소중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 친구를 통해 공부에도 더 힘이 나곤 하죠. 이런 작은 대화가 쌓이면 좋은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1: 是的，我觉得这和我们住在外面有很大的关系。因为刚才说了，一到期末的时候呀，图书馆呀、咖啡店啊都是人，但是我呢是一个喜欢安静独自学习的人，所以呢我在外面租了一个 one room，因为经常是教室、宿舍、食堂。三点一线的路线，所以其实很限制我们体验生活、探索视角的一个范围。
2: 저는 중국에 유학 갔을 때 언어가 유창하지 않아서 비교적 편한 학교 기숙사에서만 지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처음 왔을 때 언어가 잘 안 통했을 텐데 직접 나가서 집을 구하셨나요?
0: 是的，我们都是自己出去找的one room。 虽然碰到了很多钉子，不过还是想提醒大家，每个人的需求是不一样的，中间转手也可能会有信息不对称，所以不要盲目的相信别人，最好要自己去确认一下。
2: 특히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는 보증금, 월세, 관리비뿐 아니라 계약 기간과 집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용어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더 신경 써서 확인하는 게 좋을 텐데, 혹시 두 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0: 我觉得主要就是两种方法。第一种就是像我一样，自己在学校附近扫街，看到楼门口贴的那种招租广告，就直接联系房东，给他发短信或者是加他的KakaoTalk。这样子的话，没有中介费，但是也有缺点，就是要自己花时间去寻找。 还要自己去判断房子好不好。第二种方法就是雨林的方法了。雨林当时是找了正规的房地产中介。嗯，是的。虽然要付一些中介费，但是中介会根据你的需求，比如说朝南呀、采光好呀、隔音好呀、靠近公交站等等，带你看很多房子。对于韩语不太熟的留学生来说， 正规的中介可以帮你解释合同，这一点真的非常重要。对，맞아요.
2: 근데 정말 한국 학생도 스스로 집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외국에서 혼자 집을 구하시다니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구할 때는 빠르게 결정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선택하는 게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죠. 특히 보증금이 들어가는 계약이라면 꼼꼼하게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은 보기엔 예쁠 수 있지만 막상 가보면 창문을 열자마자 바로 옆집 벽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땐꼭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是的，是的。 哎，对了，我听说呢，在韩国租房子呢，要一年才能够租给你，至少一年。那如果有的交换生只是来半学期，甚至几个月，那他也想租房子的话，
0: 是不是会很难呢？是的，当时我去租房的时候，我给很多房东发消息，他们都跟我说，不可以，你的租期实在是太短了，必须要一年起租。但是也不是完全没有嘛，你看我们两个人不就找到了半年租的房子，可以多问几家中介，诚恳的说明自己是交换生，只住半年，不要因为怕麻烦就随便签约，也不要只看照片就决定。 还有就是入住的第一天一定要拍照，拍视频留证。墙纸的污渍、地板的划痕、卫生间漏水、窗户是否完好、家电能不能正常使用，都要拍下来发给房东保存。那万一你退房的时候他说："哎，我之前没有呀，我的房子好好的租给你，你怎么就弄成这样子了？"那就有口难言了。
1: 看来可应真的很有经验。那我要追问你了，水电煤气这方面有没有什么小提示呢？
0: 当然了，入住当天的时候要拍下来水表、电表、煤气表的度数，因为韩国的账单有时候会晚一个月才来，如果没有记录，那可能就会不小心承担了前一个租客的账单了。
2: 그렇군요. 사실 저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아직 경험한 적이 없지만 한국인으로서 특히 처음 자취하는 유학생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할 때 말로 들은 것보다 계약서와 기록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0: 还有一点真的要谨记，搬家之后绝对不能掉以轻心，就是要尽快带着你的租房合同和外国人登陆证去办理地址变更的手续。具体材料可以向出入境事务所和行政福利中心确认，不要等到忘记了才想起来，超时了是会需要提交罚款的。嗯，맞아요.
2: 이건 정말 중요한 행정절차예요. 유학생이 외국인 등록을 한뒤 이사를 했다면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서류나 자세한 절차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서 자취해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중국에 유학 갔을 때 입학하자마자 신분 등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3: 是的，这不仅关系到我们实际信息的确认，还关系到切身的利益。如果没有及时上报，
0: 后期呢，如果出现延期罚款这样不利于自己的结果。另外呢，我还听说韩国房东是很看重地板的，进门要把外面的鞋子脱掉，或者换成室内的拖鞋。没错，韩国的one room很多都是木地板或者是塑胶地板，外面的鞋子上可能会沾到我们不太注意到的小沙粒，容易划伤地板。 退房时如果有严重的划痕，房东可能会索要赔偿。所以建议大家入住之后最好准备一双室内的软底拖鞋，或者是把地板经常打扫干净，就可以不用穿鞋了。또
2: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쓰레기 분리 배출입니다. 중국에서도 쓰레기 처리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시지만 한국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을 따로 버려야 해요. 그런데 이 방식이 지역이나 건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입주하실 때 관리인이나 집주인에게 꼭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是的，我觉得韩国的垃圾分类真的很严格，稍不一不注意就会被警告，而且扔垃圾的地方居然还有监控。嗯，对。所以在扔垃圾的时候一定要注意。嗯，对了，如果在外面住的同学还要注意煤气安全的问题。 长期不在家的话，一定要关好燃气阀。如果闻到奇怪的气味，不要开灯，不要点火，一定要先通风，然后再联系房东或者是相关的机构。
2: 맞아요. 집 문제는 정말 생활의 기본이죠. 안전한 집을 구하고 계약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유학 생활이 편해집니다. 또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 훨씬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죠.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혹시 자취를 하시면서 중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드시나요?
3: 当然了，如果有时间的话，我会自己做一点简单的中国菜。但是大部分时间还是去外面的餐馆或者是食堂去吃的，因为刚来韩国的时候嘛，觉得自己做饭好像做不好，而且在外面吃饭的时候呢，我刚开始对于外部食物 不能携带这个规定有点疑惑，就比如说你已经点了一杯咖啡，但是你想去另一个店的时候，他会说不可以携带哦。所以如果你在进咖啡厅之前携带了其他的饮品，一定要问一问可不可以带进去，这样不仅是尊重店家，也是尊重其他的客人。嗯，其实，在中国也有类似的情况。嗯嗯，但是不同的城市、不同的地区。 差异都是很大的，有的店就很自由，有的店规则就很明确。重要的是不要先入为主，看到提示呢就要遵守，不确定的时候就要多问一句。
2: 맞아요. 문화 차이는 누구의 말이 옳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어떤 약속을 서로 이해하고 지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 다시 생긴다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외부 음료 가지고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 혹시 1인 1메뉴인가요? 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3: 刚才言说的两个句子真的很实用。留学生呢，不怕规则多，就怕不知道怎么问。像这种简单的话语，经常反复记一记，就可以避免很多的尴尬。是的，是的，已经学到了，下次一定会用上。
2: 각 나라의 생활 방식은 이렇게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중국과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3: 我刚来的时候就发现韩国人在排队这方面真的非常的自然，就算人不多也会按照顺序来。还有在电梯里、公交车里说话的声音一般都不会太大。嗯，那我还想补充一点，在宿舍呢，或者是one room里面，也要注意你的噪音。比如说你晚上洗衣服的时候，拖凳子的时候。 或者打电话太大声，这样都会影响到别人的。嗯，맞아요.
2: 원룸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집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생활 소음이 금방 퍼질 때가 많죠.
4: 그래서 밤늦게 세탁기를 돌리거나 통화를 크게 하거나 음악 소리를 키우는 건 좀 더

0: 중국의 전통 예술, 곤곡 공연을 직접 접할 수 있었고,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또 우리 판소리까지 함께 들으면서 서로의 문화를 좀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전주랑 중국 수저우, 사실 이두 도시는 예전부터 계속 교류가 이어져 왔는데요. 그래서 전주에서 장수나 수저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전통과 일상이 어우러진 공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만약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이런 곳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1: 是的，因为还是那句话，我就来自江苏，所以呢，在泉州听到江苏昆曲的时候，我就会觉得我的家乡文化也被看见了。留学生活不只是我在适应韩国，我也在韩国更了解自己的故乡。
2: 是的，我也觉得泉州呢是一个很有层次的城市。白天呢，你可以去韩屋村看一看传统的建筑，那晚上呢，可以去南部市场体验年轻人的生活。所以可以说，泉州呢是一个兼具历史、旅游、普通三种的生活。
1: 我就很喜欢客舍一带，那里不像韩屋村那样适合观光，但是它更像是年轻人更会日常会去的地方，咖啡厅、餐厅、小店都有很多，也能看到这个城市最真实的一面。
0: 맞아요. 유학생에게는 유명 관광지만큼이나 일상 공간이 중요하죠. 자주 가는 길, 자주 먹는 식당, 자주 앉는 카페가 쌓이면 그 도시가 조금씩 내 도시가 됩니다.
2: 所以，如果以后有朋友来泉州，我会推荐他们不要只去韩屋村拍照，也可以去南部市场吃吃东西呀，去德清湖散散步呀，去学校附近的咖啡厅坐一坐，这样才能体验到真实的泉州。
1: 那我也会推荐朋友们去中国旅行的时候，不要只去北京呀、上海呀，这些很有名的地方，也可以去四川、江苏、云南这样的地方，因为中国每个地不同的地区都有不同的声音、味道，还有生活方式，都可以去体验一下。
0: 맞아요. 각 지역마다 정말 많은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바로 지역에서 시작되는 국제 교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유학생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환전과 금융 안전이라 이에 대해 꼭 집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 是的，所以也再次为大家总结一下，留学生活呢离不开钱、坐车、吃饭、交房租、交水电费，都需要钱。所以也正因为这样，换钱的问题呢就特别重要了。那很多同学啊，在刚来韩国的时候，没有韩国的银行卡，而且呢又觉得韩国的银行汇率呢不划算，所以啊就会被网上高汇率换钱的广告所吸引。
1: 是啊，所以在这里我们就想很认真的提醒大家，千万不要相信所谓的微信群、二手群、留学生群里面那种私人换钱的广告。对方可能会说高汇率、秒到账，还有熟人担保，但这些都存在着极大的风险。
0: 맞아요.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환전은 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소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 간 온라인 환전은 사기 피해, 계좌 동결, 범죄 자금 연루 의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하죠.
2: 那风险呢？我想主要有两个。那第一个呢？你把人民币转给对方以后，对方可能就直接消失了，你的钱就没有了。那第二种呢？对方转给你的韩元可能是来路不明的，如果涉及到电信诈骗呀、非法集资呀，那你的韩国银行卡就可能会被冻结。这个还不算最严重的，有可能你还会被去警察带去问话呢。
1: 是啊，我觉得这种事情真的是我们不做留学生永远都不会体会到的。所以说啊，千万不要为了多一点点汇率就去冒险，宁愿去银行或者正规的换钱所，虽然麻烦一点，但安全透明，也能留下合法的记录。还有一点就是，换钱所也不都是合法的，唯一一种合法的换钱方式是，你给他人民币现金。他给你韩元现金，涉及到转账的，可千万都不要相信，换钱所也不能相信哦。
0: 이 부분을 정말 꼭 기억해야 될것 같은데, 만약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은행, 학교 국제교류처, 경찰 또는 관련 기관에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所以呢，中国同学在刚来韩国的时候呢，一定要保存好正确的学校宿舍、车站的地址。我记得有一次，我和可盈就因为搜索到了错误的地址，然后呢，导致和别人的约定失约了。哎呀，所以大家一定要存的是正确的地址。
1: 搬家之后也要尽快的更改自己的地址，千万不要只听朋友的经验。最好一定要向出入境事务所，还有学校的国际交流中心确认，重要的材料一定要拍照保存，合同原件也一定要保管好。
2: 那重要的事情呢，我还想再说一遍，一定不要相信私人线上换钱，不要把银行卡、密码、通账、手机认证码借给别人。遇到可疑情况，一定要向学校、银行或者是警方咨询。
1: 是啊，我们在韩国的每一天都是在陌生和熟悉之间慢慢找到自己的位置。今天聊的交通、学习、租房、文化、安全，看起来都是生活的琐事，但是对刚来韩国的新朋友来说，可能这就是最需要的生活宝典。留学这条路嘛，我们有辛苦，有迷茫，也有很多小委屈。但这正是这些公交车上的小插曲、旅行中的小惊喜、学习上的压力、租房时的经验，一点一点拼凑成了我们最真实的留学生活。
2: 是的，那希望今天的分享呢，能给在韩国学习的中国同学，或者即将来韩国学习的中国同学们呀，供一点帮助。那也希望呢，韩国的听众通过我们的故事呢，更加了解中国留学生在泉州的真实生活。
1: 无论来自哪里，身在何处，希望我们都能在陌生的土地上好好生活，好好学习，好好成长。也希望中韩青年之间有更多理解，更多温暖，更多真正的交流。
0: 낯선 도시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결국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가 지금 전주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한국 청취자분들께는 중국 유학생을 이해하는 따뜻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낯선 사회의 질서와 감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내 생활 방식도 차츰 새롭게 다듬어가게 되죠. 처음 외국에서 생활할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차차 길이 보이고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겪는 모든 경험들은 시간이 지난 뒤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거예요. 혹시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면 혼자서 견디려 하지 말고 꼭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중우호동행협회가 전해드리는 한중동행 라디오 7월 방송, 유학생이 말하는 전주라이프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谢谢大家的收听，再会。

0: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신봉철입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죠? FM 93.5MHz로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프로축구 소식 오래간만에 방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북 체육회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또 프로야구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좋아요 꼭 터치해주세요. 지난 7월 4일 전북현대는 강원 FC와의 경기에 앞서서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6.25전쟁 참전용사 10분을 경기장에 초청을 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선수단 격려와 시축 행사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영령들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전북현대 N팀은 홈경기 수익금 1,000만 원을 전라북도 동부보훈지청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전북현대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소식 첫 번째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프로축구 소식으로 여러분을 첫 프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약 6주간의 이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를 가졌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전북현대는 양산으로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그래서 K1 리그가 지난 토요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강원 FC와의 16라운드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2로 패했습니다. 관중들이 나오면서 그러더군요. 너무 실망스럽다. 40일 동안 그렇게 훈련을 했을 텐데도 어떻게 전과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길래 저도 고개를 좀 숙였습니다. 중계를 하진 않았지만은 방송하는 입장에서 전북현대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구나. 공격과 수비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팬들이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그제 경기를 보니까 많은 팬들이 월드컵 대회에서 국가대표가 축구하는 그런 경기 내용을 전북현대에서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던데.
1: 네네. 네.
0: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1: 뭐 사실 뭐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조금. 네. 디테일하게 보면 또 그런 차이나서 다른 차이가 끌어질 수 있죠. 대표팀의 선수들이 또 경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0: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런 모양인데.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강원 FC와의 경기 내용을 좀 총평을 해 주시죠.
1: 사실 뭐 기대가 많았을 겁니다. 우리 15라운드까지만 해도 전북이 경기력이 조금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0: 네.
1: 마지막에 또 포항에서 그런 좋은 경기를 또 보여줬고,
0: 네.
1: 포항 경기에서.
0: 네.
1: 또 많은 기대를 갖게 만들었었는데,
0: 네.
1: 사실 50일 정도의 그 휴식기에서 팀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들이 이날 경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했거든요.
0: 네, 네.
1: 사실 이 경기가 좋은 경기로 끝났으면 전북은 상위권을 완전히 견고하게 자리를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0: 네.
1: 경기 자체가 좀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경기였었고
0: 네.
1: 특히 이 공수에 대한 간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웠고 또 강원의 어떤 그 조직적이고 유기적이고 빠른 그런 프레스와 그 압박에 대한 것들은 이미
0: 네.
1: 지난 라운드에서 충분히 다 준비가 됐을 텐데
0: 네.
1: 거기에 대한 대비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이
0: 네.
1: 이날 경기의 가장 큰 패착의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지금 그 월드컵 기간 동안에 월드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주로 미드필더들이 우리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북현대가 공격의 허리 부분에서 연결이 되질 않고 그리고 네네. 그리고 강원 FC가 계속 걔들은 그 친구들은 그 선수들은 아주 그 빠른 동작으로 개인 돌파도 하고 쇼패스도 하고 그러면서 전북 연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은데요.
1: 네네네.
0: 네. 자, 그러면 선수 구성 변화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1: 사실 이날 월드컵에서 출전했던 선수들은 전부 다 전북에서는 경기장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0: 그렇죠.
1: 휴식을 취했던 것 같아 보이고.
0: 네.
1: 이날 경기를 보면 못다른 기본적이 있었던 선수였고 이영대와 그리고 그 맹성웅이 플레이 스타일이 거의 비슷한 선수들의 이연이거든요.
0: 네.
1: 이 선수와 오베르단의 어떤 조합들이 상대에게 위협을 준다든가 또 상대의 하프페이스 이후에 뒷공간을 침투하는 선수들의 이행은 아니에요.
0: 네.
1: 그다음 볼을 소유하고 연계하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 답답함에 더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요. 그날 경기를 봤을 때.
0: 네.
1: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조이제가 아주 탄탄한 형태를 갖추면서 대표팀까지 갔던 그런 경기력을 보였던 그 과정이
0: 네.
1: 박필 선수가 다시 돌아오면서 박수 선수가 경기를 못하는 게 아니지만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았던 부분들이 약간 균열이 생겼던 그런 부분이 보였었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이주현 선수 같은 경우 직행에는 처음 출전하는 경기 아니었습니까?
0: 골키퍼
1: 그래서
0: 말이죠.
1: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 선발의 구성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앞에서 제가 이제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 40일 동안 준비가 충분히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수를 다 제외한 이유가 뭔가요?
1: 사실 지금 가장 핫한 뉴스가 이슈라고 해야 되죠.
0: 네.
1: 저희 국민들한테 굉장히 아쉬운 이슈이긴 한데,
0: 네.
1: 월드컵의 성적 조조로 인해서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굉장할 거예요.
0: 네.
1: 공항에서부터 시작하고 들어왔을 때또 여러 사람들에게 보는 시선, 눈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0: 네.
1: 근데 또 이제 정현 감독 같은 경우는 그런 선수들을 일단, 회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0: 네.
1: 어제 제가 강주 경기를 갔는데, 울산에서는 조현우, 그리고 이동동 선수가 경기장에 나오더라고요.
0: 네.
1: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 감독이 아주 긴, 리그를 생각하면서 선수들에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사실은 이제 경기가 무승부나 이겼다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아, 감독 잘했다. 그먼 거리에서 귀국하는 데도 힘들었고 우리도 교수님 말씀대로 분위기가 안 좋은 선수단에서 생활하느라고 아주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경기가 지고 나니까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이게 폭이 넓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1: 네네.
0: 네, 자 이제 그 꼼파뇨하고 티아고가 부상 상황인데요.
1: 네네.
0: 네. 콤파뇨는 지금도 경기에 참가를 못하고 있는데, 혹시 뭐 조사된 내용이 있으신지요?
1: 아니, 저도 정확하게 들은 건 없습니다만은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아직 100%의 전력을 다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에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사실 티아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수가 그 마지막에 우리 15라운드에
0: 네.
1: 전북 팬들에게 기쁨을 줬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턱에 대한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이 어렵다는 굉장히 아쉬운
0: 그러니까요.
1: 그런 부상이잖아요.
0: 네네.
1: 이런 부분들이 참 지금 전북에서는 공격의 날카로운 또 득점을 해결하는 부분에 다소 아쉬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 그러니까 모자 혼자 경기를 전후반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참 아쉽습니다.
1: 네네.
0: 네네. 자, 전후반 경기 내용을 좀 분석해 주시죠.
1: 사실 이날 경기는 강원이 그동안 잘 해왔던 그런 프레스한 경기,
0: 네.
1: 상대를 압박하고 공수에 대한 간격이 촘촘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의 전술적 운영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런 팀에 대해서 전북이 충분히 저는 분석이 됐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0: 네.
1: 또 역시나 또 강원의 의도한 그런 경기 상태로 경기가 이끌어지더라고요.
0: 네.
1: 그 상황 속에서 25분에 그런 그 프리킥의 실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북에게는 뼈아픈 실점이었고,
0: 네.
1: 경기 흐름을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갔던 그런 실점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후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우진 대신 김태현을 투입하면서 측면에 공간 측 변화를 주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효과를 좀 보는 듯 했는데 또 8분 만에 중원에서 볼을 그 뺏기는 과정 속에서 그 위험을 노출했고요. 또그
0: 그렇죠.
1: 공간이 벌어진 사이에 모재현이 이윤에게 패스한 것이 또 바로 특정으로 연결되면서 전북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렇지만 전북이 또 이승우와 간부화를 동시 투입하면서 변화를 주고
0: 네.
1: 거기서 또 득점을 하나를 가져오면서 추격의 발판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기회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우승부나 또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네네. 팬들이 골키퍼가 롱킥 차서 못 따게 주는 공격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1: 네네네.
0: 아,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아, 이 강원 FC가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이 공격을 아예 우리 전북현대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도 나와서 수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골키퍼가 롱킥으로 못다를 향해서 차는 킥이 좀 많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오는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양팀의 득점 상황을 좀 분석해 주시죠.
1: 사실 뭐첫 번째 시점은 프리킥이었었잖아요. 정종석의 프리킥인데, 문전 앞에서 파울을 일어날 수 있어요. 파울을 일어날 수 있는데, 강원이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팀을 준비할 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경기의 플랜들을 보여줘요. 이날도 보면 김대원이 반드시 오른발로 찰 거라고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왼발로 송준석이 그 땅으로 깔아가지고 득점을 하는 자정,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득점이었고, 전북으로서는 그 상황 굉장히 뼈아픈 그런 실점이 됐었고요. 8과 8분 같은 두 번째 실점했을 때 상황들은 전북이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의 공격과 수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간적인 것들이 많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또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이윤에게 압박을 조금 더, 한 발, 두 발만 같으면 슈팅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추가 실점이 됐고요. 그렇지만 또 정경윤 감독이 바로 또 이승우하고 간부와 두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추격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다시 우리가 동점이나 역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매끄러움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게 아쉬웠고, 이날 아주 핵심적인 거는 그래도 전북의 해 지금 미래잖아요. 이건 전북의 유스 출신의 김혜건 선수가 1군 경기를 데뷔했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면을 보여줬고, 또
0: 알겠습니다.
1: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모든 전북 팬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 라고 하는 것이 이날 경기에 평가가 될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감부아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췄는데 그 골대
1: 네.
0: 맞추는 소리가 좀 과장하자면 관중석까지 들릴 정도로 강슛을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거 들어가서면 2대2 동점으로 끝날 수 있었고 또 많은 팬들의 실망을 덜 실망시켰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자, 이제
1: 그렇죠.
0: 교수님 이제 금방 유스 출신의 미래의 꿈나무 김예건 선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선수가 18살이고 지금 영생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그렇죠? 야,
1: 그러니까요.
0: 이 선수가 나올 줄이야. 저는 그 예비 멤버에 김예건 선수가 올라 있어서 이 선수가 또 다른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수의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뭐 특별한 미래를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본 건가요?
1: 사실 전북으로서는 큰 도전이고요. 또
0: 그렇죠.
1: 전북 유스팀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희망적인 거잖아요. 그동안 전북이 조금 아쉬웠던 게 영입된 선수들의 활약은 두드러졌으나 강상민 선수 예의에 외적인 그런 유스 자원들이 1군에 대비해서 성공적인 데뷔를 가져갔던 과정들이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워낙 전북이 스쿼드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김혜건 선수를 벌써 이제 프로의 무대에 데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강상민 선수를 볼수 있는 그런 전북한테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미래에서도 그렇고, 전북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김혜건 선수의 그런 출장이었습니다.
0: 유17세 대표로서 연령별 대표를 다 거쳤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167cm고 체구는 작지만은 뛰어난 드리블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킬 패스가 아주 좋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언제 보죠?
1: 앞으로 볼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데 그 경기에서 한번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강원 FC의 두 명의 수비를 사이를 이 볼의 드리블로 말이죠.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이만희 관중이 아주 감탄을 했는데, 그런 걸 개인기라고 보는 거죠.
1: 그렇죠.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 특징이고요.
0: 네.
1: 우리가 뭐 대한민국 축구에서 가끔 한 번씩 보이잖아요. 그
0: 네.
1: 이강인 선수. 그래서 그 선수를 연상시키는 그런 선수 이상 가는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0: 네.
1: 하는 기대가 굉장히 큰 선수입니다.
0: 니틀 이강인이라고 늘 별명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1: 아, 그래요.
0: 예, 그 고등학교 선수들이 그래요. 니틀 이강인이라고. 아주 빠르고 재치 있고 영리하다고 칭찬만, 같은 동료 선수들이 칭찬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이 선수가 놀란 것이 그 이만호 관중 앞에서 그리고 대선배들 앞에서 상대방이 상당히 압박이 심했던 그 수비진이었는데도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크로스를 때렸는데 그게 이제 아깝게도 골키퍼가 선방을 했는데 아마 그 모습을 보고는 아마 반탄을 했고 우리 교수님이 칭찬하듯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네. 자, 이제 그또 관중들이 하시는 얘기가 물론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는데요. 양산에서 미니 합숙 훈련까지 했는데 휴식기 훈련 성과를 볼 수가 없었다. 나머지 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하려고 했다면 월드컵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를 제외하고 경기를 하려고 감독이 예상을 했다면 그 선수를 데리고 완벽한 훈련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게 의문이에요. 그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1: 사실 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나라
0: 네.
1: 월드컵 대표팀처럼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0: 네.
1: 또 감독은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한게또 지금 우리가 축구가 보여지는 현상 아닙니까?
0: 네.
1: 아무튼 뭐 이날 경기로 봤을 때는 그동안 전북이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 유지를 조금씩 해 나가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명확했어요.
0: 네.
1: 공격의 다양성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한 과제로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나온 뒤에서 좀 보여지길 굉장히 기대했던 그런 전북 팬, 또 팀 역시도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전북이 못다의 옆에서 파트너로 움직여줄 수 있는 선수, 못다는 움직임보다는 볼의 경합이나 홀더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못다 주변에서 움직이고 공간을 침투하는 그런 선수의 역량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문제를 다 끌어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모다 옆에 이제 공격하는 같은 포드 라인에 그 볼을 받아내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1: 네, 그게 좀 아쉬웠죠. 그 상황을
0: 그렇죠.
1: 보면서.
0: 네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위치에 이동준 선수가 위치를 많이 잡고 있잖아요.
1: 네.
0: 네네. 그런데 이동준 선수가 한두 번 찬스가 왔는데 완벽하지는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도중에 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 장신들이 이제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외국에 리투아니아 선수, 기티스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 선수에 대해서 좀 작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소개 좀.
1: 뭐, 제가 직접 경기하는 거라 훈련하는 모습은 보지는 못했지만, 뭐, 굉장히 그 타겟형 스트라이커, 지금 현재 못다나, 또, 그 뽐파냐 유형의 선수인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들었었고요.
0: 네.
1: 사실 그, 지금 현재, 못다 하나로 남은 경기를 치러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두
0: 네.
1: 선수가 언제 또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태트 영입에 상당히 기대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네.
1: 사실 이 선수가 이제 출전했을 때 어떠한 팀에 대한 조합을 잘 만들어서 전북이 승점을 쌓는데 기여할 것인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0: 네.
1: 그리고 또 전북이 트윈타워를 가져갔을 때 충분한 상대팀한테 주는 그런 위험적인 부분들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리투아니아의 국가대표 출신이고, 대형 스트라이커, 그리고 6개월 임대라고, 그렇게 홍보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네네.
1: 네.
0: 아마, 티아고 부상이 회복된 후까지,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임대로, 선수를 입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울산 현대와 또 강적을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또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요?
1: 사실 지금 두 팀이 굉장히 그 이한 경기에 이 중위권 싸움이 아니라 상위권을 가는데, 지금 현재 그 초반에 중반을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길목에 서 있는 경기고요. 더욱이 이제 현대가 더비라고 하는 것은 팀적으로 선수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 울산 경기를 보면서 울산하고 광주 경기를 하는데, 울산이 경기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두팀다 지금 사실 이기는 팀과 지는 팀이 현장에 갈릴 텐데, 전북이 만약에 울산을 이기게 되면 저는 또 전북이 또 다른 어떤 그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제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 울산 역시도 좋은 경기력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해서 저는 전북이 조금만 더 지금 그 국가대표 자원들이 다음 경기 충분히 나오겠지만 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경기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저는 전북이 울산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믿고 일주일간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1: 네네네.
0: 다음 주또이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 네네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전북 현대의 경기 분석해 드렸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프로 야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병철 감독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전화로 하니까 무척 무게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까?
1: 괜찮습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2: 지금 강원도 횡성에 와 있습니다.
1: 아, 횡성. 지금 시작한 거죠?
2: 네네, 맞습니다.
1: 네. 강원도 날씨 어때요? 여기 장마철이라서,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2: 네, 오늘 날씨가 비가 한 송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요.
1: 네.
2: 지금 현재 상태는 뭐,

0: 받아들였는지 어제 경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승 1무 2패를 기록했어요. 네, 네. 자, 그럼 네. 자, 주중 SSG 1차전 경기에서 말이죠. 10대 3으로 연승을 시작을 했는데 승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어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날 광주 챔피언스배드는 네. 홈런 축구와 안타 폭죽이 네. 함께 터진 하루였습니다.
0: 어허.
1: 이래부터 김동현의 선제 홈런이 터지면서 네.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었고요.
0: 네.
1: 3회에는 5득점 비기닝을 만들면서 네. 승부를 일찍 결정을 지었습니다.
0: 네.
1: 강한팀은 네. 찬스가 왔을 때 네. 상대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0: 네. 강한팀은 찬스가 왔을 때 상대를 네네. 살려주지 않는다.
1: 네네. 오우. 이날 기아가 딱 그런 야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역시 그 김두영 선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1: 네. 요즘 네. 김두영이 선수에 들어서면 네. 팬들이 먼저 기대부터 하는데요.
0: 네.
1: 이날도 그 기대를 그대로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0: 네.
1: 멀티 홈런으로 시즌 25호 홈런을 기록하면서 네. 홈런 단독 선두에 올랐었고요.
0: 네.
1: 3타점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0: 네.
1: 그런데 저는 네. 이날은 홈런보다 더 네.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0: 네.
1: 3회초 1사 만루에서 네. 병사체를 만들어낸 수비였는데
0: 네.
1: 홈런은 점수를 만들지만 네. 좋은 수비는 승리를 지킨다고 봅니다.
0: 네네.
1: 이날 김도영은 공격과 수비를 모두 책임진 최고의 활력이었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 홈런은 점수를 만들었지만은 좋은 수비로서 실점을 하지 않으니까 승리를 지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1: 네. 맞습니다.
0: 뭐저 우리 감독님은 이럴 때는 홈런에 붙이고 또 이럴 때는 또 좋은 수비에다가 또 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1: 수비가 중요하죠.
0: 네. 아, 그럼 물론이죠. 근데 이제 공격적인 그 감독은 홈런을 좋아해요. 우리 감독님은 수비를 좋아하시는 모양이구만.
1: 저는 우선순위가 수비입니다.
0: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김선빈 선수도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김선빈 선수는 네. 통산 1798 안타를 기록하면서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대 안타의 네. 새 주인공이 됐습니다.
0: 네.
1: 이 기록은 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0: 네.
1: 20년 가까이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고 네. 매 시즌 자기 역할을 해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1: 기록은 재능이 만들기도 하지만 네. 역사는 꾸준함이 만든다.
0: 네.
1: 김선빈 선수를 보면 네. 딱 떠오르는 말입니다.
0: 그런데 오늘 감독님 갑자기 이렇게 표를 쓰세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문장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좋은데요?
1: 네. 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기록은 재능이 만들기도 하지만은 역사는 꾸준함이 만든다. 그런데 김선빈 선수가 자기 안타 친 거 기억할까요? 1798개? 이야,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
1: 진짜 대단한 기록이죠.
0: 그럼요, 대단합니다. 김선빈 선수 되니까 이 정도 기록하는 거예요.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자, 선발 올러의 투구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1: 네, 저는 네. 에이스의 득점은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본인 실책이 나오면서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0: 네.
1: 3진 10개를 잡아내면서 6이닝을 책임을 졌습니다.
0: 네.
1: 3실점이었지만 모두 무차득 무자책점이었고요.
0: 네.
1: 끝까지 경기 흐름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0: 네.
1: 이런 투수가 있기 때문에 팀이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거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이제 올러를 보면서 그래요. 그 정도 투구를 가지고는 뭐 변함없이 잘 던질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이 변화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그냥 컨디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나는 것 같죠?
1: 맞습니다.
0: 네.
1: 이 컨디션을 그렇게 유지한다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0: 그렇죠.
1: 대단한 피칭을 계속 이어주고 있어서 네. 반가웠습니다.
0: 네, 네. 지금 오디오 상태가 말이죠. 그 옛날에 제가 80년대 아나운서 할 때 저 대선배가 그 저 홍콩 같은 데 저 동남아 가서 라디오 중계할 때 그 전화 상태가 유선으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태가 끊겼다 연결됐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저 우리 본부장님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자, 아무튼 방송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겼고 2차전 연장 11회 혈투 끝에 6대6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0: 이날 경기는 한마디로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 경기였습니다. 기아가 이기는 줄 알았더니
1: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 경기였다. 이야, 네. 그러니까 끝까지
0: 기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1: 네.
0: 그해부터 11회까지는 말 그대로 한편의 드라마였고
1: 네.
0: 승리와 패배가 서로 양보를 안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승부였습니다.
1: 네.
0: 비록 승리는 놓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아의 전횡만큼은 팬들에게 강하게 각인된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현종 선수의 이제 투구, 그날 이제 투수가 양현종이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역시 양현종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죠.
1: 네.
0: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경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1: 네.
0: 180km가 채 나오지 않았지만
1: 네.
0: 타자들의 타이밍은 완벽하게 빼앗았고
1: 네.
0: 공하고 하나하나가 마치 체스 두는 것처럼 계산된 승부였습니다.
1: 네.
0: 5이 있었으면 선발 투수로서는 100점짜리 투구였습니다.
1: 네네.
0: 다만 승리가 날아간 건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뭐, 1회에서 이제 9회까지 경기를 합니다만은 선발 투수는 보통 이제 5회까지 던져주는 게 의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던지는 동안에 뭐 자기 혼자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홉 명의 타자들이 또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자기 마음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야구입니다. 자, 이날 경기의 아쉬운 부분은 역시 불펜이었죠?
0: 네, 그렇습니다. 필승조가 8회까지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야구는 마지막 아웃 카운트 하나가
1: 네.
0: 가장 어렵다는 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1: 네.
0: 뒤에 성형탁의 블론 세이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1: 네.
0: 연장전 한 번에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서
1: 네.
0: 어렵게 만든 승리가 아쉽게 날아갔습니다.
1: 네.
0: 이날까지 최근 계속되는 접전으로 불펜 필요도가 누적된 모습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1: 네. 연장 11회 마지막 공격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0: 네, 야구에서 가장 무서운 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팀입니다.
1: 네.
0: 1점차로 뒤졌지만 김규성의 적시타,
1: 네.
0: 상대 실책까지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었고요.
1: 네.
0: 광주 챔피언스리그는 이미 끝내기 분위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었고요.
1: 네.
0: 팬들도 모두 일어나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마지막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아쉽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1: 네. 네.
0: 그래도 졌던 경기를 비긴 것인지 이길 경기를 놓친 경기인 것인지 쉽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남긴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참이 표현은 대단하네요. 이제 무승부로 끝났잖아요. 막상막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졌던 경기를 비긴 거니까 아니면 이기는 경기를 놓친 것인지 쉽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 표현이거든요. 이야, 이거 정말 야구가 그래서 인생의 그 삶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우리 감독님의 말씀이 마치 작가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저 스포츠 전북 작가 하시죠? 야구 감독 그만두시고. 예? 어때요?
0: 아닙니다.
1: 그래도 감독을 쉬는 게 나아요. 좋습니다. 제가요 오늘 감독님이 사용한 그 표어 비슷한 거, 좋은 문장을 따로 제가 적어놓고 인생에 살면서 목표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SSG 3차전 경기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달리게 됐거든요. 네.
0: 이날 경기는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팀이 결국 이긴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3회 초에만 4실점을 하면서
1: 네.
0: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SSG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기아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요.
1: 네.
0: 한 점씩 따라붙으면서 상대를 압박을 했고,
1: 네.
0: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기아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왔습니다. 특히 9회 다시 리드를 내줬을 때도 선수단 누구 하나 포기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1: 네.
0: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끝내기 승리를 만들어냈는데요.
1: 네.
0: 이런 경기가 바로 당팀이 만들어내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선발 내일은 다소 힘든 경기를 했는데, 감독님 보시기에는 어땠는지요?
0: 네, 이날은 평소 내일 같지 않았습니다.
1: 네.
0: 체인지업의 제구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에레디아에게 3런 홈런을 허용을 했고요.
1: 네.
0: 5이닝 5실점으로 고전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5이닝을 책임지며 추가 붕괴를 막아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3차전 승리의 숨은 주역은 역시 이제 불펜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이날 이영범의 2이닝 무실점이 정말 컸습니다.
1: 네.
0: 내일이 내려간 뒤에
1: 네.
0: 흐름을 완전히 끊어주면서 추격할 시간을 벌어줬고요.
1: 네.
0: 정승도 안정적으로 막아냈습니다.
1: 네.
0: 물론 그 후에 곽도기와 전상현이 실점을 했지만
1: 네.
0: 전체적으로는 불펜이 최소 실점으로 버텨준 것이
1: 네.
0: 결국 끝내기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불펜의 힘이 대단한 거고요. 그 1회씩 던지는 선수들이 비중이 크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게 다 모아져서 승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타선에서는 역시 중심 타선의 힘이 아주 대단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날은 해결사는 역시 해결사였다.
1: 네, 맞습니다.
0: 김도영이 시즌 26호 솔로 홈런으로 분위기를
1: 네,
0: 바꿨고요.
1: 네.
0: 한진수도 홈런 포함 멀티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1: 6호
0: 결국,
1: 홈런입니다. 그 홈런이.
0: 네,
1: 네.
0: 그리고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나성범이었죠.
1: 네, 그렇습니다.
0: 9회 2사실점까지 패색이 짙었던 순간,
1: 네.
0: 자존감을 가르는 극적인 동점 트러프를 떠뜨리며 광주를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1: 네.
0: 자존감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보여준 한 방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그한 방이 16호 홈런입니다. 네. 그런데 이날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바로 박상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사실은 프로 리그, 일부 리그에서는 신인이지만 사실 신인이 아니잖아요, 이 선수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 선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감독이. 계속 너는 고! 믿는다! 나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0: 저도 믿고 있었습니다. 네, 승부처에서 젊은 선수를 믿고 맡긴다는 건 감독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1: 그렇죠.
0: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박상준의 최근 파격감과 자신감을 믿었고,
1: 네.
0: 박상준도 주눅들지 않고 과감하게 스윙을 했습니다.
1: 네.
0: 기록은 유격수 실책으로 나왔죠.
1: 네.
0: 시속 175km의 강한 타구가
1: 네.
0: 실책을 유도한 장면이었습니다.
1: 네.
0: 저는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1: 네.
0: 박상준이 만들어낸 끝내기라고 평가하고
1: 네,
0: 싶습니다.
1: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 무엇보다 이런 승부처에서
1: 네.
0: 의 경험은 젊은 선수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1: 네.
0: 감독의 믿음과 박상준의 배짱이 만나 기아의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완성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좌타자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볼을 아주 과감하게 쳤는데, 그 파워가 말이죠, 이렇게 TV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느껴졌거든요. 볼, 방망이에 볼이 맞는 그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렸거든요. 그게 유격수 정면으로 갔는데 다리 사이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자, 기아의 주자에 가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0: 175km면 진짜 갈아타고거든요.
1: 그렇죠.
0: 물론 이제 그 교차하는 주자와 교차하는 순간도 보이긴 했는데
1: 네네.
0: 아무튼 좋은 타구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유격수가 이 글러브를 다시 대보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TV로 그또그 장면을 좀 오래 잡아줬는데, 그 선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유격수를 봤지만 이렇게 빠른 볼은 처음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SSG와 이제 주중 3연전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한다면은요.
0: 이번 3연전은 기아가 왜 강팀인지 보여준 시리즈였습니다.
1: 네.
0: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1: 네.
0: 어려운 경기에서도 끝까지 승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결국 2승 1무라는 결과보다
1: 네.
0: 선수단의 끈기와 자신감을 확인했다는 점이 더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NC와의 이제 두 번의 경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와의 주말 3연전 중, 지금 이제 비로 말미암아 한 경기가 취소됐으니까 2연전 중에서 첫 경기에서 3대 11로 패했단 말이에요. 네.
0: 이날 기아 초반 수비에서 박상준과 김동희의 호수비가 나오면서
1: 네.
0: 좋은 흐름을 만들었었어요.
1: 네.
0: 선발 황동화가 김영준에게 선제 투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1: 네.
0: 경기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1: 네.
0: 타의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해 3대 3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박상준의 견제사로 역전기를 놓친 점이 아쉬웠습니다.
1: 네.
0: 이후 NC가 다시 리드를 잡았고
1: 네.
0: 7회 불펜이 흔들리면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1: 네.
0: 결국 기아는 승부처에서 나온 주루 플레이와 불펜 난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1: 네.
0: 3대 1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1: 네네. 이제 박상준의 견제사를 짧게 얘기 좀 해주시죠.
0: 네, 경기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1: 네.
0: 4회 3대 3 동점을 만든 뒤에 1사 1-3루 상황, 박상준이 1루 견제에 걸리면서 아웃이 됐거든요.
1: 네.
0: 역전타수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 번의 견제사로 공격 흐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특히 상대가 왼손 투수 구창모였거든요. 견제가 좋은 투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1: 네.
0: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젊은 선수의 적극성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장면 이후 분위기가 NC로 넘어갔고
1: 네.
0: 기아도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1: 네.
0: 결국 작은 주루 플레이 하나가
1: 네.
0: 경기 흐름을 바꾼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투수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0: 네, 이날 황동화 선수는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 네.
0: 이범우 감독도 5회까지 2에서 3실점 정도를 기대를 했었는데
1: 네.
0: 투수 부위와 제구가 모두 평소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1: 네.
0: 결국 4와 3분의 2이닝을 버티는 데 그쳤고
1: 네.
0: 선발 싸움에서도 밀리고 말았습니다.
1: 네.
0: 반면 한재승은 정말 좋은 투구를 했는데
1: 네.
0: 5회 1사 1-2로 2기에서 올라와 추가 실점 없이 아웃카운트 5개를 책임지면서 분위기를 살려놨습니다.
1: 네.
0: 하지만 7회 김범수가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흔들렸고 이어 이영범도 만루에서 김희집에게 결정적인 3타점
1: 네.
0: 2루타를 맞으면서 승부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결국 이날은 선발과 불펜 모두 NC 투수진에게 밀린 경기였다
1: 네.
0: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NC의 선발 투수 구창모 선수가 또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고 그 볼을 기아 타이거즈 타자들이 공략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죠 뭐.
0: 네.
1: 네. 네. NC와의 2차전 경기 얘기를 하죠. 4-5로 아쉬운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경기는 대단한 경기였어요. 아쉬움이 있지만은 네.
0: 기아는 끝까지 추격을 했죠.
1: 네, 그렇습니다.
0: 경기팀에서 아쉬움을 남긴 경기였습니다.
1: 네.
0: 1회 나성범의 적시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1: 네.
0: 김정은의 희생플라이로 두 차례 동점을 만들면서 끈질기게 따라갔습니다.
1: 네.
0: 하지만 선발 시라카와가 4회 천재환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흐름을 내줬었고요.
1: 네.
0: 8회 초 박건우의 적시 2루타가 결승타가 됐습니다.
1: 네.
0: 2회 말에는 박재현의 3루타가 무사 3루 기회를 만들었지만
1: 네.
0: 1터치 실수가 나오면서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국 아쉽게 4-5로 패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투수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박재현 선수의 주루 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좀 그 부분은 박재현 선수가 신이지만 야구를 오래 했던 타자로서 선수로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0: 네, 그렇죠. 이날 승부를 가른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1: 네.
0: 박재현이 선두 타자 3루타로 무사 3루 기회를 만들었지만
1: 네.
0: 김원영의 뜬공 때 리터치를 하지 않고 홈으로 뛰는 판단 미스가 나왔습니다.
1: 그렇죠.
0: 정문 선수가 순간적으로 아웃카운트를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1: 네.
0: 희생플라이 하나면 동점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1: 그렇죠.
0: 너무 아쉬운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0: 특히 전날 박상준의 견제사가 이어 이틀 연속 주루 플레이 실수가 나온 만큼
1: 네.
0: 좀 아쉬운 부분인데 기본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타자가 앞에 있는 김호령 선수가 딱 치니까 외야로 쭉 뻗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0: 네네.
1: 이 박재현 선수는 아 이건 외야 플라이다. 이건 자기가 보기에 안타라고 생각하고는 무조건 홈으로 뛰어들지 않았느냐가 저희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웃 카운트를 좀 착각했다라고 하는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0: 네네네.
1: 근데 감독님, 네, 한 가지 3루에 3루 주자 코치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 그 주자 코치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0: 네, 일단은 외야로 공이 뜨면 이제 저도 이제 선발 코치를 보고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경기 때는.
1: 네.
0: 네. 일단은 무사나 일사 때 외야 플라이가 뜨면 저희는 이제 아이들한테 회수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요.
1: 네.
0: 외야로 볼이 뜨는 순간 회수업이라고 크게 외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이게 그런 것들을 좀 잘 그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1경우, 2경우, 3경우를 머리에 두면서 이제 주자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 그 NC와 경기를 마무리하고요. 주중 경기 3연전 롯데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또 올스타전이 있죠. 우선 롯데 예상.
0: 네네. 이번 주 기아는 부산에서 롯데와 주중 3연전을 치른 뒤에
1: 네.
0: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습니다.
1: 네.
0: 올 시즌 롯데를 상대로 6승 1무 2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1: 네.
0: 이번 시리즈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1: 네.
0: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1: 네.
0: 중요해 보이고요.
1: 네네. 그리고
0: 이번
1: 이제 그또한 가지는 이제 주말에 올스타전에 홈런 퍼레이드 김도영, 오스틴, 그다음에 강백호 이세 명의 선수가 홈런왕 견쟁을 할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죠, 뭐. 김도영 선수가 우승하기를.
0: 홈런 더비가 될것 같습니다.
1: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아요. 이 옛날에 올스타전 보면은 그 홈런 더비가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이 3파전, 특히 이제 김도영과 오스틴의 라이벌전은 대단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네. 자, 김만우님 언제 오세요?
0: 저희가 이제 내일 이제 내일 갑니다. 내일
1: 알겠습니다.
0: 마무리하고.
1: 네네. 저 횡성이라고 그랬잖아요.
0: 네네.
1: 한우가 유명하죠, 한우.
0: 한우
1: 그렇죠?
0: 유명합니다.
1: 네.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입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체육회 소식을 들을 시간입니다. 악수리 목소리 좋은 신동석 차장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네, 목소리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2: 아유, 고맙습니다.
1: 저 신문기자 출신이잖아요.
2: 아, 예, 맞습니다.
1: 방송기자였으면 딱 좋은데.
2: 아유,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예, 예.
1: 네네. 아무튼, 리포팅 내용보다도 목소리가 좋아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네네. 자, 올림픽 유치에 대한 오래간만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유치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 속도감 있는 올림픽 유치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시점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1: 네네.
2: 국제올림픽위원회인 이른바 IOC는 최근 총회를 열었는데요.
1: 네네.
2: 이곳에서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 개편안을 승인하고 주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1: 네.
2: 저희가 서울을 누르고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저희 전북으로서는 이번 IOC 총회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1: 네네.
2: IOC는 개최지 선정의 5대 핵심 원칙으로 정합성, 협력 파트너십, 투명성, 유연성, 레거시, 연속성을 내세웠는데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존 지속대회와 집중대화라는 2단계 사이에 이 전략대화라는 단계를 신설해 3단계 체제로 정비한 것입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이원택 지사님께서 이제 취임을 하셔가지고 일이 이제 그 7월 1일부터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2: 네.
1: 올림픽에 가지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 네네네. 네,
1: 우리가 또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내면 대통령이 오케이 승낙만 떨어지면은 대한체육회 그리고 정부 그다음에 전라북도 도청 이렇게 서로 3개 기관이 올림픽에 대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2: 네, 우선 좀 남은 추진 절차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예. 추진 절차 말씀해 주시죠.
2: 예, 현재는 지속 대화 단계인데
1: 네네.
2: 잠재 유치국들이 IOC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1: 네.
2: 개최 영향 분석, 경기장 마스터 플랜,
1: 네.
2: 재원 조달 전략 등을 구체화하는 시점입니다.
1: 네.
2: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카타르, 독일 등 약 15개 국가들이 대내외적으로 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데
1: 네.
2: 현재 우리 전북 역시 IOC의 컨설팅을 받으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관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신설된 전략대화 단계입니다.
1: 네.
2: IOC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 기준 충족 여부와 전략 방향과의 정합성을 따져 일부 후보 국가를 선정할 것인데
1: 네.
2: 2028년 하반기쯤 이 미래 유치위원회의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이때 우리가 만약에 후보 대상이 포함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유치가 무산되는 만큼
1: 네.
2: 유치 국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최종 개최 도시는 2029년도에 열리는 IOC 총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1: 네.
2: 이제 국가 차원이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펼쳐지는 그 2036년 올림픽을 꼭 지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2: 저도 믿습니다.
1: 네. 아무튼 올림픽 우리 저 차장님은 올림픽
2: 예, 예.
1: 그 끝날 때까지 체육회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이로 봐서
2: 올림픽 유치하는 걸 쪽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그 만약 예, 예. 올림픽 개회식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다고 보세요. 아,
2: 네.
1: 우리 신 차장님은 그때 아마 간부돼 있을 걸요. 더 고급감.
2: 아, 상상만 해도 설레는데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얘기하는데. 이원택
2: 네네.
1: 도지사께서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역동적으로 아마 대응하실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이제
2: 그렇습니다.
1: 네, 검도에 입문한 지 2년밖에 안 된 중학생이 전국 대회를 평정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소개 좀
2: 네,
1: 해주시죠.
2: 정말 대단한 소식이었습니다.
1: 네.
2: 검도에 입문한 지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은 중학생이
1: 네.
2: 전국 대회에서 쟁쟁한 엘리트 선수들을 물리치고 이 정상에 올랐는데
1: 네.
2: 열악한 지역 인프라와 짧은 경력을 극복해내며 검도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 네.
2: 전주 해성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채나 선수가 대한검도회장기 전국검도대회에서 여자 중등부 개인전 정상에 올랐는데
1: 네.
2: 이번 우승은 검도계에서는 기적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2: 이는 바로 우리 전라북도에는 여자 중등부 선수를 전문 육성하는 학교 운동부나 팀이 없어
1: 네.
2: 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타시도 선수들과 달리 이 김채나 선수가 타설 도장에서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1: 네네.
2: 더군다나 검역을 쌓은 기간도 2년에 불과해 객관적인 전력이나 경험 면에서 열세로 평가받았지만
1: 네.
2: 우승을 거머쥐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1: 네네네. 정말 놀랍습니다. 2년 네, 만에 검도한 그 소녀가 말이죠. 전국을 했다. 언제
2: 네,
1: 한번 계기가 되면은요.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모실 테니까 차장님 예, 좀 예. 중재역을 해 주십시오.
2: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네. 자, 또 배드민턴 팀인들이 또 일을 저질렀어요.
2: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는 배드민턴 강도인데요.
1: 그렇죠.
2: 이 배드민턴 양대 강호라 할 수 있는 정주고와 전주 성심여고가
1: 네.
2: 전국 무대에서 나란히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1: 네.
2: 또다시 우리 배드민턴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 네.
2: 이 두 학교는 대통령기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남녀 고등부 단체전 결승에서 각각 정상에 오르며
1: 네.
2: 동반 우승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1: 네네.
2: 특히 이 정중호는 결승에서 만난 서울 최고를 상대로 단 한 경기도 내주지 않는 완승을 거두며 3대 0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 네네.
2: 이번에 이 두 학교의 활약으로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메달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심여고 우승했다고만 나오지 성심여고가 어느 여고가 붙어서 우승했다는 내용은 방송은 안 하시는군요.
2: 네. 또 타 학교 배려도 좀 해줘야
1: 아, 그렇죠. 정주고등학교. 네, 잘하셨어요. 예. 제가 좀 웃으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2: 예, 예,
1: 성심여고는 뭐 배드민턴 하면은 성심여고가 꼭 거기에 뉴스에 나가고 또 방송이 나가니까 좀 양보해 주신 거죠, 뭐.
2: 네, 네네, 맞습니다. 성심여고는 워낙 잘하는
1: 그러니까요.
2: 예, 예, 예.
1: 자, 전북체육회가 또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지요?
2: 네, 이번에는 스포츠 안전협회와 스포츠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는데
1: 네.
2: 이번 협약은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1: 네.
2: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안전의식을 높여 건강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 네네.
2: 앞으로 양 기관은 스포츠 안전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1: 네.
2: 각종 스포츠 행사 개최 시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네네.
2: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자원 교류, 체험 교실 운영 등 안전 문화 확산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 네네. 배드민턴 우승했지 그리고 또 태권도 소녀가 나타나서 전국을 제패하고 있지 그런데 또 전주 스포츠 클럽 태권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아주 또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네.
2: 전주 스포츠 클럽 태권도 팀이 태권도 원배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1: 네.
2: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목에 걸며 이 또다시 태권도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1: 네.
2: 이번 대회에서 가장 빛난 선수는 여고부 경기에 나선 문지담 선수인데
1: 네.
2: 이 문지담 선수는 결승 무대에서 같은 클럽 동료 신예진을 2대 0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1: 네.
2: 문지담은 이번 우승으로 올해에만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1: 야, 대단한
2: 또한 예, 네. 대단한 선수입니다.
1: 네.
2: 또한 남자 중등부 플라이급에서는 임창현 선수가 128강부터 전국 강호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결승에 진출했지만
1: 네.
2: 결승에서 아쉽게 패해 은메달로 차지했습니다.
1: 네, 네.
2: 네, 이 도교육청 전문선수 위탁 운영팀인 전주 스포츠클럽은 최근 들어 이 소속 선수들의 기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 네.
2: 차세대 태권도 유망주들을 꾸준히 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이제 스포츠 경기 일정인데
2: 그건 다음에 제가 동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1: 네네. 오늘 방송 고마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네. 네, 지금까지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과 함께 도내 아마추어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웠다가 또 비 왔다가 또 습도가 높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잘 지내시죠? 문득 생각나서요. 안부 인사도 드릴 겸 톡 보냅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시죠? 문득 생각나서요. 안부 인사도 드릴 겸 톡 보냅니다. 실은요, 이전에도 그동안에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안부가 궁금했는데요.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뜸하다 보니까 생각만 하다가 그치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할까 하다가요. 아무래도 전화보다는 문자가 좀 더 부담없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잘 지내시죠? 문득 생각나서요. 안부 인사도 드릴 겸 톡 보냅니다. 오랜만에 보낸 저의 문자에 지인이 잠시 후에 긴 문자의 답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라는 내용과 잘 지내고 있다는 문자, 그리고 저의 안부를 묻는 내용과 연락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소식 궁금했다는 내용의 긴 문자였습니다. 더불어 가끔 소식 전하고 지내자는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볼 수 있을 때 한번 보자는 문자로 마무리된 글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는데요. 마치 그 지인을 마주보는 것처럼 그가 웃는 모습이 훤히 보이는 듯 했고요.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문자를 통한 서로의 안부였지만요. 오래전에 보았던 그 느낌, 그 친숙함 그대로였습니다. 아, 이럴걸. 진즉에 안부라도 전할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지인에게 보낸 안부 문자. 하지만 그 지인 외에도요. 평소에 가끔 떠오르기도 하고 안부가 궁금한 지인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선뜻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한 인연이 더 많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한 지인인데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부 전화를 할까 하다가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전화는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전화 말고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요. 그렇게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보내려고 그 사람을 검색까지 했는데 쉽게 문자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저는 더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문자를 쓰다가요, 다시 지우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적도 있습니다. 손가락은 전송 버튼 근처에 가 있는데요, 마음은 자꾸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갑자기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지? 어디서부터 문자를 말을 시작하지? 이런 생각들이 문자 한 줄 앞에 줄줄이 따라 붙었습니다. 한때는 별일 없이 전화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던 사이였는데요. 어쩌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또 하루하루 밀린 일들에 떠밀려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까지 사라진 건 아닌데요. 한동안 연락이 뜸한 지인에게, 한동안 연락 없던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는 거요. 생각처럼 마음만큼은 잘 안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갑자기 문득 오랜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예전에 오랜 시간 친했던 사람일 때가 많은데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요. 예전에 한동안 저와 함께했던 기억이 있는 그 중에서도 친밀함이 있었던 경우의 지인이 오랜만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문득 길을 걷다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비슷한 목소리를 듣고 생각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전에 함께 갔던 식당 앞을 지나거나 뭔가 함께 했던 일 또는 함께 했던 공간에서 떠오를 때도 있어요. 물론 그와 함께 한 기억이 있는 공간이나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아무 이유 없이 불쑥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요. 그 지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연락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생각이 났다고 해서 바로 연락이 되는 건 연락을 하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은 났는데 궁금해하기만 하고요. 때로는 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해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기도 한데요. 그게 생각처럼 마음만큼은 잘 안 됩니다. 그와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기억만 있는데요. 그냥 연락해야지 하다가 네, 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소식이 궁금한 지인이 문득 떠올랐을 때 그때 바로 뭔가 전화할 상황이 아니라면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생각이 나다 보니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전화하기가 살짝 뭐하고 부담스럽다면 문자가 그래도 좀 더 마음이 편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담도 적고요. 생각났을 때 문자를 하면 되는데 문자를 하려고 전화번호 전화해서 휴대전화에서 그 사람의 이름까지 딱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 어떠한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또 한참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지? 그분 뭐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기는 하죠. 연락이라는 게요. 단순히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락은 말하자면요. 한동안 닫아두었던 문 앞에 다시 서는 일과 비슷해요. 문 앞에서 문의 손잡이를 잡고는 있는데요. 문을 열면 반가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색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문 앞에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연락을 안 한 지 한 달이면 한 달의 시간이, 1년이면 1년의 시간이, 몇 년이면 몇 년의 시간이요. 그 짧은 안부 문자 한 줄 뒤에 다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 그 사람의 안부가 궁금하고 연락하고 싶은데 그 단절되었던 멀어져 있던 시간만큼이나 연락하는 게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전화를 할까? 문자를 할까? 하다가도요. 반가움보다 어색함을 먼저 걱정하고요. 그리움보다 미안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요. 아마도 미안함 때문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잘 지냈어? 라는 말을 하려면 어쩐지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라는 말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빴다고 하면 핑계 같고요. 정신이 없었다고 하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요. 그냥 생각났다고 하면 너무 갑작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생각해보면요. 어쩌다 보니 연락이 점점 뜸해진 걸 텐데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서로 연락이 뜸해진 거죠. 원래 자주 보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정말 잘 통했던 사이인데 일이 바빠지거나 서로 어떠한 이유로 저도 연락을 점점점 못하게 되고 상대방도 연락을 점점점 못하게 되다 보니 서로의 연락이 점점 뜸해진 걸 텐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연락이 미뤄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이 가까우니까 연락이 멀어지게 되는 좀 그런 이상한 좀 아이러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해해 주겠지라는 마음도 있고요. 친하다 보니까요. 어차피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은 진짜니까 연락을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늘 안부도 궁금하고 보고 싶고 하니까
나중에 연락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기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미룬 연락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계절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못한 연락이거나 잠시 미룬 연락인데요. 그 다음에는 타이밍을 놓쳐서 못한 연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못하는 연락이 됩니다. 연락을 안 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락해야 할 이유는 더 커지는데요. 그만큼 소식도 궁금하고 보고 싶기도 하니까요. 연락을 안 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락해야 할 이유는 더 커지는데 연락할 용기는 오히려 더 작아집니다. 방송을 듣는 책갈피 청취자분들 중에서는요. 지금 휴대전화 연락처,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떠올렸을 때 생각은 자주 나는데 아니면 생각은 가끔 나고 소식이 궁금한데 선뜻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도 몇 분이 떠오르고요. 그 중에서 두 명의 지인은 지금이라도 당장 안부 문자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또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게 되면 어색함이 밀려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요. 어떤 때는 그냥 느낌이 와서 말하는 것처럼 삘이 온 거죠. 삘이 온 거죠. 그럴 때는 아 모르겠다 하고 지인에게 안부 문자를 톡 틱 하고 보내면요.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과 그 제가 보낸 짧은 안부 문자로 시작을 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마음도 후련하고 반갑고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뜸했는데 처음에 안부 전화나 문자를 보낼 때 뭔가 어색하고 쭈뼛쭈뼛하지만 일단 서로 연락이 되고 나면 그 멀어져 있던 한동안 통화를 못했던 시간이 어느새 금방 그래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처음 보냈을 때 어색함은 사라지고 마무리 인사와 문자 말을 할 때는 예전처럼 그렇게 간격이 가까워지고 하더라고요. 때론 지금의 마음과 다르게요. 네, 그런 관계라는 게 지금 내 마음은 한동안 연락을 못했지만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지인에게 아유 모르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나면 서로 안부를 주고받다가 마음도 후련해지고 아 이럴 걸 진작 연락을 할 걸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관계라는 게요. 너무 오래 놓아두면 먼지가 쌓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 그 먼지를 후 하고 불거나 옷소매로 쓱쓱 닦을 수도 있지만요. 때론 지금의 마음과 다르게요. 아무래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과는 다르게 나는 통화만 서로 연락만 없었을 뿐이지 예전의 마음과 같아 지금도 궁금해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마음과 다르게 점점 더 멀어지기 전에요. 안부가 궁금한 사람은요. 함께 했던 좋은 기억이 갑자기 떠오를 때는요. 그냥 한번 예전처럼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전화를 거는 게 쑥스럽거나 어색하거나 머쓱하다면요. 문자 한번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책갈피에 그 사람에 대한 사연을, 인연을, 기억을 올려주셔도 좋겠네요. 좋습니다. 저도 이번 주 안에요. 그동안 안부 궁금했던 분들에게 오랜만에 안부 문자 보내려고 합니다. 잘 지내시죠? 문득 생각나서요. 안부 인사도 드릴 겸 문자 보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이재민 골목길.

이재민 골목길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4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23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123회 방송 내용은요. 여름을 앞두고 대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색연필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책장 안쪽에 놓여있던 색연필 케이스에 먼지가 수북했는데요. 그 먼지를 닦아내고 다시 색연필을 손에 쥐는 순간 그리고 오랜만에 네, 그 색연필로 그림을 잠시 그렸다고 했죠. 색연필을 손에 쥐는 순간 잊고 있던 마음의 여유도 함께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잘 그리려고 애쓰지도 않았고요. 낙서하듯이 그냥 쓱쓱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이유 없이 쌓여있던 근심도 쓱쓱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함께 닦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화초 가꾸기와 그림 그리기인데요. 화초는 올해 들어 가꾸기 시작했고요. 그동안에도 화초를 좋아하긴 했지만 뭔가 나의 화초, 내 화초, 네, 반려견처럼 네, 반려식물인 거죠. 그렇게 하나 둘 본격적으로 가꾸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지난주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잠깐 제가 함께하고 있는 친구 식물들을 보여드렸는데 네,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화초 가꾸기 중에서 고구마 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고구마 순 새싹이 올라온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의 힐링과 여유가 되고 있었고요. 이 사진도 보이는 라디오 방송에서 함께 공유해드렸죠. 앞으로는 이제 그림도 좀 틈틈이 그려야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화초를 가꾸고 고구마 순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을 쉬게 해주는 작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그때 뭔가 좋아하는 일, 취미 좀 해야지 하고 미루기만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더 큰 이유였습니다. 정말 아무리 바빠도 물론 정말 바쁘고 일이 계속 밀리면 뭔가 여유를 찾거나 아니면 취미 잠시라도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긴 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여러 경우에 있어서 정말 바쁘더라도 짬을 내서 잠깐의 뭔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다 못 본다면 잠시 조금씩을 보거나요.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텐데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안 되니까 뭔가 불안하고 일이 밀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미를 못했는데 시간이 남으면 해야지가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123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바쁜 정도에 따라서 여유의 정도가 달라지긴 해도요.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이나 시간에 쫓기는 틈을 내서 취미를 즐기며 보낸다면 여유는 분명 찾아올 겁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생각한 것도 같은 의미였어요. 소망드리님이 올려주신 글처럼요. 제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앞서도 말하긴 했는데 바쁘긴 하지만 정말 짬내서 그림을 잠시 그리지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하다가 짬이 나더라도요. 밀린 일 생각에

사진도 멋집니다. 취미가 제 취미랑 교집합이 있네요. 저도 고구마 잎의 하트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웃는 이모티콘. 또 개소나무 잎도 하트 모양이어서 좋아합니다. 요새 AI 뜨는 노래 사랑하지 마 갑자기 내가 눈이 삐었지 이 노래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제가 웃는 스마일 이모티콘 웃고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젖히고 CD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들어야지 마음 먹는데요. 자주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AI에게 가스라이팅 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힐링 받습니다. 내가 많이 활짝 웃는 이모티콘. 네, 웃고 있으니까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 팔목에 있는 시계요. 그리고 은하수님, 그래. 여자들은 팔찌나 반지를 새로 샀을 때 머리가 자주 아파서 손을 이렇게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머리는 안 아프지만, 머리는 말지만, 네. 헤드폰을 다시 한번 만지작거리면서.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계입니다. 네. 지난주만 찾던 건 아니고, 이 시계를 제가 찾다가 안 찾다가 하는데, 보통 겨울이나 봄에는 이렇게 옷 소매가 길기 때문에 시계가 잘안 가려져서 시계가 가려져서 잘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제가 소매를 걷거나 오늘은 7부 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그때 이제 시계가 보여서 많은 분들이 하고 시계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계인데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네, 시계약이라고도 하죠. 시계약. 시계 건전지를 3번 교체했고요. 약을 갈아 넣은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한두 달, 세달전 정도에는요. 이 시계를 구입하고 10년 동안 계속 쓰고 있었는데 시계 밴드, 시계 끈을, 시계 줄을 갈았습니다. 시계 밴드가 너무 낡아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가죽 형태인데 조금씩 벗겨지면서 손등에 막 달라붙기도 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달라붙기도 하고요. 시계밴드 이제 고정하는 게 있잖아요. 고정하는 게 작년에 떨어져서 본드로 붙여서 사용하다가 또 떨어지면 본드로 붙여서 사용하다가 했는데 한 번은 근간에는 자꾸 그게 떨어지더니 저도 모를 때 떨어져서 아마 걸어가면서 떨어졌나? 나중에 보니까 아예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드로 붙일래야 그게 어디로 도망갔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밴드를 갈았는데 마음에 들어요. 브라운 밴드입니다. 하트 모양의 잎, 고구마 잎 좋아하신다고 저랑 취미가 비슷하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맞아요. 고구마 잎이 하트 모양이죠. 네. 그리고 개수나무 잎도 하트 모양이어서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랬네요. 네. 개수나무 잎이 바로 제가 떠오르진 않는데 하트 모양인가 봐요. 또 하트 모양의 잎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처럼 고구마 잎.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화초 중에는 싱고니움이라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저희가 그 길을 가다가 화원에 꽃집 앞에 지나면 흔하게 자주 볼수 있는 화초인데 이게 수경재배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경재배를 한동안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올해 안에 수경재배 다시 해야지 하는 1, 2순위 안에 싱고니움이 있습니다. 하트 모양이고 좋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클로버도 하트잖아요. 뭐새 잎, 내잎 이렇게 모여 있을 때잎 하나만 보면 정말 정확히 하트 모양이죠. 그리고 저는 하트 모양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요. 하트 모양을 좋아하나 봐요. 길을 가다가도 하트 모양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하늘 가다가 구름이 하트 모양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이런 때는 바로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유합니다. 그리고 전주 동물원에 벚꽃나무가 정말 울창한데요. 한 번은 벚꽃 시즌에 보러 갔는데 나무들이 울창하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면 나뭇가지들이 서로 맞닿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겼는데 그게 하트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번씩 좋아하면서 하는 거. 네, 꽃 모양. 벚꽃들이 지고 나면 아스팔트, 검은색 아스팔트 위에 벚꽃들이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트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특히 동백꽃으로 동백꽃잎이 떨어지면 하트 모양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일상이어서 제가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은하수님 글을 보다

보니까 제가 하트를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요즘 AI로 제작한 노래를 자주 들으신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요즘 SNS를 봐도요. 지인들 SNS를 보면 본인이 AI로 직접 제작한 노래를 올리곤 하는데요. 좋은 노래도 많더라고요. 너튜브에도 보면요. 노래나 음악만 긴 거, 뭐 멘트나 다른 거 없고, 썸네일 이미지 하나 올려놓고, 가요든 팝이든 노래를 뭐 3시간, 4시간 계속 플레이 해놓는 그런 채널 있잖아요. 저도 이제 즐겨 듣는 그런 음악 채널들인데, 예전엔 기존에 발매된 가요나 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은 본인이 직접 AI로 제작한 노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우울할 때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 그래서 AI로 제작한 노래가 1시간 동안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기분이 보송보송해지는 음악에서 올려놓는데, 좋은 노래 많습니다. 혹시 은하수님이 요즘 즐겨 들으신다는 AI 노래요? 이 중에 직접 만드신 것도 있는 거예요? 올려주신 글을 보면 직접 만든 노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난주 방송,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힐링, 그리고 마음이 여유를 갖자 취미 이야기잖아요. AI로 노래 만드는 것도 힐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제작한 노래를 듣는 것도 힐링이 되고요. 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애착이나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취미네요. 이어서 워라벨 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키읔키읔키읔. 저는 마당에 오이를 키워요. 물만 주면 정직하게 쑥쑥 잘 자랍니다. 오이꽃이 피면 숯꽃을 따서 암꽃에 부비부비 해줍니다. 오이 여러 개가 어제 오늘이 다르게 토실토실해지고 있어요. 오이, 호박, 포도 등이 자라고 연그러가는 걸 보는 게 힐링이죠. 꽃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키역키역. 어느 때인가 마당 위로 주렁주렁 달린 오이, 크기가 커서 아래로 축축 늘어진 늙어가는 오이를 본 앞집 아줌마가요. 왜 오이를 안 따먹고 늙히느냐고 보실 때마다 말씀을 여러 번 하시다가요. 냅둬, 이 집은 오이도 화초니까 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먹는 맛이 아닌 보는 맛을 즐기며 사는 1인입니다. 그렇게 기분을 업시키며 삽니다. 그리고 이 글에, 해월리 은하수님이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요. 늙은 오이를 노각이라고 하는데요. 타이밍 놓친 오이를 오이 고추장으로 무쳐 먹어보세요. 그 맛이 하트하트,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다시 이 글에 해월리 은하수님이 달아주신 댓글에 워라벨 튜브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약간의 빈틈이 있는 맛이라고나 할까? 큐큐. 노각은 노각다운 맛이 점점점. 다제 나름의 맛이 우리도 제 각각의 멋이 히읗히읗. 쌤도 아시는 맛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글을 읽다가요. 워라벨 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을 읽다가 오이꽃이 어떻게 생겼지 하는 생각에요. 온라인에서 검색해 찾아봤습니다.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저는요. 오이꽃을 직접 수정해 주시나 봐요. 벌들이 해야 할 일이긴 한데 좀, 그 동네 벌들이 게으름을 폈나 봅니다. 숯꽃을 따서 암꽃에 부비부비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근데 실은 이것도 본인이 좋아서 한다고 하면 일이라기보다는 즐거움이죠. 행복해 하면서 이런 활동을 이런 부비부비를 지금이 한창 오이가 열매를 맺을 때인가 보네요. 어쩐지 요즘 가는 식당마다 오이, 고춧가루, 고추장에서 무침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싱싱할 때여서 제철이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제철이 맛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이, 호박, 포도 등이 자라고 연그러가는 걸 보는 게 힐링이라고 하셨는데요. 포도는 저도요, 집에서 재배는 아니고요. 한 그루니까 키워본 적은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10여 년 전에 아파트로 이사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단독주택에 살았거든요. 예전에 한참 붉은색 벽돌집, 거의 비슷비슷한 집이 옥상이 있고 그런 집이 유행일 때 지었던 집인데, 그 양옥집 아시죠? 양옥집이라는 말도 정말 오랜만에 써보네요. 붉은 벽돌집이요. 그런 단독주택이었는데요. 포도를 재배하려고 한건 아닌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언젠가는요, 포도를 다 먹고 나서요, 그럼 씨가 남잖아요.
이 씨를 심으면 포도가 날까 하는 정말 어린 생각에 집에 있는 화단에 씨를 몇개 심었는데요. 그 다음에 새싹이 나오더니 그 새싹이 커서 포도나무가 됐고요. 몇 년이 걸렸겠죠. 이제 많이 자라면서 넝쿨이 지니까 아버지가 끈 같은 것으로 그물망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화단에서 대문까지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물망을. 포도가 한해한해 자라면서 정말 그 끈을 타고 쑥쑥 자라서요. 나중에는 그 현관 정원부터 대문까지가 다 이게 그늘이 지는 포도 넝쿨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포도 나무였던 것 같아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요. 이 기억이 잊고 있었는데 올려주신 글을 보면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오랜만에 잊고 있던 추억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워라벨 TV님이 호박도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몇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호박꽃이 노랗게 탐스럽고 참 예쁘더라고요. 꽃 중에 예쁜 꽃이라고 하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호박꽃입니다. 그리고 고구마순요. 지난주 일주일 전에 방송하면서 보이는 라디오에 보여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또 많이 자랐어요. 다시 이번에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제이드 썸머 포에버.

제이드 썸머 포에버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3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청소하다가요 발견한 색연필 잘 보관한다고 깊이 책상에 넣어놨는데 잊고 있다가 정말 대대적인 청소를 하다가 저 깊은 곳에 있는 색연필을 만나고 찾고 오랜만에 그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여유, 그런 취미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처럼 바쁜 일상에서도 잠시의 여유와 마음의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거, 그리고 이외에도 청취자분들의 일상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댓글과 이야기 이어갈게요.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 일이 일찍 마무리돼서 카페에서 지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 일찍 왔기 때문에 두 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좋습니다. 히읗히읗. 카페가 추울 정도로 시원하고요. 소파에 기대어 창밖을 보다가 시원한 얼음 아메리카노를 마시니까 세상을 다 가진 듯 합니다. 카페에서 시원하게 있다가 방송 생각나서 댓글 남깁니다. 히읗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 느낌 너무 잘 알죠. 저도 정말 정말 애정하는 상황입니다. 방송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말하는 내용 이야기 중에 카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시죠? 방송 계속 듣는 분들은요. 카페에서 음악 들으면서 노트북 작업하는 거. 그리고 겨울에는 카페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여름에는 정말 시원하잖아요. 날이 습하고 더울 때는요. 정말 추울 정도로 에어컨이 빵빵한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요. 그때 컨디션이 갑자기 급상승합니다. 기분이 업 됩니다. 제가 따을을 좋아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정말 습하고 더운 날엔 아아가 제격이기도 해요. 지난 방송 후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야기하는 중에 그 방송을 들은 경남 김해에 사는 지인과 전화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지인도 지난주 책갈피 방송을 들었더라고요. 통화 중에 하는 말이요. 제가 방송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아라고 했는데요. 경남 지역에서는 따아라고 부르지 않고 뜨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제 주위에서도 뜨아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지역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개인별로도 부르는 취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보통 제가 더 많이 듣거나 제가 할 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따아,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아라고 보통 더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따아 이렇게 줄여서 말할 때도 있긴 한데 보통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뜨아 따아 아아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어진 이야기가 또 있는데, 여름이나 겨울에 승용차를 타면 좌석 시트에 냉난방이 들어오잖아요. 그 트는 기능이 있는 차들이 있는데 좌석에 따뜻한, 겨울에 따뜻하게 들어오는 걸 엉뜨라고 하죠. 그건 같더라고요. 지역에 관계없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는 엉뜨라고 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는데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청취자분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트가 따뜻해지는 거요, 엉뜨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여름에는요, 오늘도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 에어컨, 바람뿐만 아니라 시트에 등받이하고 거기에 차가운 바람, 에어컨을 틀고 왔는데요. 그럼 이건 뭐라고 그러죠? 시트를 따뜻하게 하는 건 엉뜨인데 차갑게 하는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처럼 엉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차가우니까 엉차? 아니면 에어컨이니까 엉에? 그러고 보니까 특별히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것도 혹시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생각나시는 분은 책갈피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그린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취미도 없이 살고 있는 저를 우는 이모티콘이죠. 우는 이모티콘. 살다 보니 취미도 잊고 살았네요. 취미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책 필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을 골라봐야겠어요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이 글에 해월리 영라수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가끔, 아니, 저도 자주 필사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요, 지금 취미가 없습니다. 비슷해요.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요, 지금처럼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나는 취미가 뭘까 하는 생각, 갑자기 서글퍼집니다. 내가 뭐하고 사나, 내가 뭐하자고 이렇게 취미나 이런 여유도 없이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바로 취미가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요, 어떤 때는 정말 일이 많거나 바빠서요, 취미 생활을 할 짬을 낼 때가 없을 때가 정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버닝아웃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일만 하다 보면 분명 지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취미라고 해서 시간을 꼭 많이 들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낚시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루를 투자해야 되지만, 이동 중에나 잠깐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책을 잠시 읽을 수 있는 만큼 네, 읽는다고 하는 건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니까요. 뭐 이런 거 해보셔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좋아하거나 필요한 일도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책 읽기와 필사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 요즘 그러고 보니까 많이 못하고 있네요. 책 읽는 것도, 필사도, 뭐 영화 보는 것도, 그래도 이제 화초 갖고 있는 거가 요즘 저의 가장 큰 낙이라고 했는데요. 다 어떻게 보면 게으름입니다. 저 얘기하는 거예요. 네. 틈을 만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하나 해야겠네요.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택시 타고 이어폰으로 방송 듣고 있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자꾸 말 시켜서 방송에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글에 종무님과 워라벨 튜브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먼저 종무님은 그 심정을 잘 압니다. 택시에서 쉬고 싶은데 기사님이 말을 계속 시켜서 피곤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워라벨 튜브님은 저도 그 피곤함 키윽키윽 압니다. 충분히 점점점이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님이 말 시켜도 밝게 뭔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일 마치고 너무 기운 없고 피곤할 때 택시를 타면 어깨부터 등까지가 택시 좌석과 한 몸이 되잖아요. 축 처져서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또 어떤 때는 이어폰 꽂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기사님이 계속 말을 시키면 이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기사님 중에서는 또 아무 말 없이 가는 분이 계시는데, 말을 시키는 분도 있고 그냥 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제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보는 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물어봐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대답을 해야 되는 때도 있어서 너무 피곤할 때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기사님이 또 운전만 하시니까 그 좁은 택시 안에서 얼마나 심심하실까, 말동무가 필요한가 보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승객에게 말 시키고 안 시키고는 또 기사님의 분명 또 성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분명 제 생각으로는 기사님의 MBTI가 E이실 겁니다. 말하기 좋아하시는 손님과 함께 그런 분들은요. 그렇다면요, MBTI E인 택시기사님과 MBTI가 I인, E와 I인, E의 기사님과 I인 승객이 만나면 곤란하겠네요. 네, 이어서 루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연중 행사로 대청소를 하곤 하는데요. 어떤 땐 정말 집안의 가구를 이리저리 옮기는 완전 대청소예요. 이런 땐 가끔 쾌쾌 묵은 옛날의 물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10년도, 20년도 더 된 물건일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의 오래전 기억이 그 물건을 보면서 떠오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집안 곳곳을 대청소할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네, 제가 이야기했던 지난주에 대청소처럼요. 이런 땐 보물찾기와 비슷합니다. 잊고 있던 물건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잊고 있던 물건이 나오면요, 한동안 그 물건을 보면 잊고 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물건에 쌓인 먼지만큼 기억에도 먼지가 쌓여 있었을 텐데, 오랜만에 그 어떤 물건을 발견하고 먼지를 털듯이 한참 보다 보면 실제로 먼지가 쌓여 있으면 닦거나 털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 물건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지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하는 거 말고 보는 거요. 아, 축구 이야기하니까 북중미 월드컵의 여파가 점점점점점. 좋아하는 취미 생각하면 힐링되고 여유가 생겨야 하는 건데, 아, 하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요, 아예 월드컵입니다. 아, 저도, 네, 축구 좋아해요. 축구 하는 건 별로인데요. 구기 종목은 농구든 야구든 축구든 저 하는 건다 별로입니다. 근데 보는 건 좋아합니다. 그리고 월드컵이요, 앞으로 잘 하자라고 생각하고 지나시게요. 안 그래도 날도 덥잖아요. 이어서 종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힐링과 마음의 여유는 편안하게 차 한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낚시, 히읗, 조용하고 잔잔한 물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낚시 가야 하는데 몇 달째 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차 한잔도 그렇고요. 낚시도 그렇고요. 말하다 보니까 물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잔잔한 찻잔도 그렇고요. 낚시하러 저수지에 가면 물결이 잔잔하잖아요. 또 밤이나 새벽에는요, 저수지 물가에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물결 소리에도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저수지에 가끔 떠오르는 새벽녘에 피어오르는 물 안개도요,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수면 위로 물고기가 뻐끔하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뭐라고 하죠? 물매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결이 파동이 일잖아요. 그런 동그란 파장을 봐도 마음이 가지런해집니다. 낚시가 저는 취미는 아닌데, 뭐 낚시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인이 낚시 갈때 가끔 따라가 보면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주위에서 지인 중에 낚시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낚시 안 가는 거, 못 가는 거 참기 힘들어 하시던데. 네. 요즘은 낚시 가면 모기가 좀 많긴 하겠네요. 수풀이 많아서요. 네, 이어서 싱클 나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몇년전제 주변 사람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때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코이카 봉사를 가기 전 저도 커피를 재배하는 나라에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커피를 더 깊게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한 두꺼운 책을 사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간다에 가니까요. 바리스타 과정을 가르치는 곳이 없었어요. 어딘가에 있기는 했겠죠. 아프리카에는 아직 우리나라처럼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커피를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였을 것 같아요. 카페도 있었지만 한국 같은 카페가 아니라 레스토랑이라고 할수 있어요. 대신 여러 분야의 교육 자원 봉사자들이 커피콩을 따는 농장에 가서요. 현지인들과 함께 커피콩을 따는 자원봉사를 몇번 했습니다. 귀국할 때요. 외국인을 위한 대형마트에서 아프리카 커피를 많이 사서 친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아프리카 가기 전 사가지고 간 커피에 대한 책은 읽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아직도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지 못했네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요, 커피 맛과 향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만의 아프리카 커피 이야기를 하죠. 저는 한 여름에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코로 커피 수증기에서 나오는 커피 향 흡입하는 걸 즐긴답니다 하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TV나 너튜브를 보면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녀가거나 아니면 머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커피숍이나 카페가 정말 많다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도 테이크아웃해서 커피를 아메리카노 같은 걸 마시잖아요. 이것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문화가. 일본은 문화 자체가 걸어 다니면서 뭔가를 먹는 게 예전에 많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처럼 그렇게 테이크아웃 문화가 많이 발달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일본도 테이크아웃 문화가 아메리카노를 특히 우리나라 이제 커피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테이크아웃 하는 아메리카노 따나 아를 많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커피 향 좋아해요. 싱클라나님도 커피 마시기 전에 수증기 커피 향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향 때문에 저도 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단골 커피 숍에서요. 커피를 내리고 나면 남는 커피 찌꺼기 있죠. 커피 박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받아서 방에 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매월 말일 23시 끝자락에서 매월 1일 0시에 시작하는 자락까지는요. 기도드리며 마무리하고 맞이합니다. 이번엔 6월이기도 하지만 상반기 마무리이기도 하고요. 7월이기도 하지만 하반기를 맞이하며 기도드렸어요. 2026년의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늘 그렇듯 이렇게 반이 지났습니다. 반 밖에가 아니라 반이나 남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함을 더하고 있음이 또 감사함이에요. 진행자님이 고구마 순에게 인사한다고 말씀 주시며 보여준 고구마 순 사진을 보니까요. 보는 저도 흐뭇해집니다. 저는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실과 안방에서 보이는 3층 키높이의 나무 두 그루에게 수시로 인사하곤 하는데요. 잎사귀가 어찌나 윤기가 흐르는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도 얼마나 예쁘는지 몰라요. 지나는 길에도 늘 예쁜 꽃들이 많아서 인사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 좋은 매일 되시길 원해요.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기억납니다. 네. 세연님의 거실과 안방에서 보이는 3층 키높이 나무 이야기요. 저도 정말 똑같이 이런 상황을 며칠 전에 봤는데 사진으로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밤에 봤는데 전나무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15층 정도에 된 아파트에 3층 정도까지 베란다에까지 전나무가 베란다에 딱 붙어서 자랐더라고요. 밤이니까 집 안에서 노란 불빛이 나왔는데 따뜻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저 같으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싶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사진도 한번 제가 잠깐 기록을 해놨는데 보이는 날 위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에픽하이의 우산 피처링 유나죠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보낸 안부 문자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방송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요, 안부 전화나 문자로 좋고요. 아니면 아 쑥스럽다, 오랜만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라도 먼저 안부를 건네보는 하루 괜찮을 것 같습니다.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장마철 비가 계속 오죠? 네, 하여튼 즐거운 기분으로 오늘은 놀자.

네, 이성훈 비오는 거리로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일상이라고 하죠. 일상. 일상이 편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일상이 참 편하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평범하다는 게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편안한 느낌으로 하루하루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 수요일 되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아, 러브피쉬, 비와 당신, 저녁록, 그대 운하방.

람블피쉬, 비와 당신, 저녁록, 그대, 운하바 두곡 듣고 왔습니다. 비와 당신은 영화, 라디오 스타에서 나왔던 노래죠. 박중훈 버전도 있고요. 저녁록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수 있죠. 노래도 잘하고 작사 작곡 다 하고 게다가 탤런트로서도 역량도 있었고 뭐 어떤 그 당시 아이콘 시대 아이콘적인 사람이 저동록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청천백션이라고 하죠. 그때 그 도라이 시리즈. 갑자기 막 옛날 생각이 나네요. RF 이별공식 듣고 오겠습니다.

RDF 이별 공식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일상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상이 무언가, 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게 일상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것을 하루 무언가를 하는 게 일상인 건지, 직업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일상인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 그런 그 자체가 일상인지,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그 귀에 나가죠. 귀에는 뭐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가 없다. 그래서 지나가면 잡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준비된 자의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부쩍 많이 듭니다. 너무나 그 결과를 보고 나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네요. 준비된 자가 가져가는 과실은 너무나 크고 달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입으로만 준비했던 사람들 좀 반성 좀 했으면 쓰겠어요. 뭐 우리 지역민 이야기입니다. 좀 반성 좀 많이 했었고, 지금이라도 좀 준비 좀 했으면 쓰겠어요. 너무 준비들 안 돼. 정치인들이 그거라고 정치해 놨더니, 말이 또 이제 부르새네요. M2M입니다. 약속. 그리고 네온. 어드바이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공동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아, 물론 소정의 교육은 받으셔야겠죠.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 목적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요. 전주 이야기, 뭐 골목골목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제노션 말해줘 였습니다. 노래를 중간에 불렀던 피처링이 엄정화였죠. 이 당시만 해도 피처링이란 말 별로 많이 안 썼죠. 그래서 나오면은 그냥 누가 불렀다 정도였는데요. 이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랜만에 릴렉스한 시간. 한두 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효자들께서 미셸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자, 듣고 계시겠습니다.

효자동의 미셸님의 신청곡 레인드롭스 킵 폴링 온 마이 헤드 듣고 왔습니다. BJ 토마스 음성인데요. 이 노래가 영화 삽입곡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때는 내일을 향해 쏴라로 아마 영화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폴 뉴먼하고 로버트 레드포드 그리고 캐서린 로스. 영화 이 음악이 나오는 장면이 폴리머라고 캐서린 노스가 자전거를 타고 아마 갈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일을 향해 쏴라가 영화가 마지막에 은행에서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딱그 멈추는 동작에서 영화는 끝나는데 실제로는 이제 총에 맞아 죽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그래요. 이게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죠. 원제목이 내리를 향해 써라가 아니라 부치 캐시디하고 뭐 선데스키즈인가 뭐 이렇게 해서 두 은행 강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털고 다니다가 어떤 곳에서 이제 뭐좀 쉬는 날 자전거를 타면서 이 노래가 나왔고 마지막에는 이제 은행 털다가 나오다가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젊은 폴리먼 로버트 레드포드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영화에 나왔던 노래 두곡 연속해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몰트 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리고 리차드 샌더슨 리얼리티 듣고 오겠습니다.

모차르트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리처스탠더슨 리얼리티 듣고 왔습니다. 리얼리티는 라붐에 나왔던 노래죠. 라붐 하면 영화보다는 사실은 이 스피커 헤드셋 이렇게 씌워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소피 마르소. 한때 우리 영화 배우들에서 10대들의 우상이 이었던 10대들의 우상이었다가 전 세계에 인기를 끌었던 우리가 흔히 말한 채팟집 여신이라고 하는데 소피 마르소, 그다음에 브룩 실즈 그리고 피비 케이츠 이렇게 세 명이 동시대에서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전에 들었던 Can't Take My Eyes Off You는 이 노래는 이제 그콘 헤드 에서 나온 노래고요. 모던 하켓은 아하의 리더보컬이었죠. 그래서 아하를 탈퇴해서 뭐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큰 인기를 얻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다른 영화에도 나왔었죠. 컨스피리시인가? 줄리안 로버츠하고 멜 깁슨이 나왔던 영화. 그 음모론에 관한 영화였을 때 줄리안 로버츠가 이제 운동하는 장면, 운동할 때 런닝머신에서 항상 들었던 노래 이 노래였고 그것을 노래를 입모양을 모르고 따라하죠 멜 깁슨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는 다른 가수가 불렀을 거예요 알리스 뭐 제린가 아마 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가수 이름 생각이 안 나. 그렇습니다. 아이 영어는 너무 어려워요. 요즘 저는 이 가수가 너무 맘에 듭니다. 최성근입니다. 네가 좋아.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좋은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그 가사처럼 그냥 너라서 좋은 거죠. 최성곤의 네가 좋아였습니다. 최성곤을 찾아보시면 익숙한 비주얼이 나오죠. 영화 트라이앵글에서 발라드 가수로 불한 오정세 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 박지윤 목소리 듣고 올까요? Stay away. 아, still away.
2: It is your love. Come on, join our nation.

네, 박지훈의 Still Away였습니다. 영어만 켜다가 아래 한 번이 발음이 안 되면 저는 한국 사람 그런데 우리말도 잘 못해요. 사실 발음이 좀 꼬이는 것도 많고 아휴, 방송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발음이 낮고 했어. 예, 7월 8일 수요일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아,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아, 신청곡이나 사연 보내주신 분, 그리고 실시간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도 추첨을 해서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강용훈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도서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오자 마지막 곡, 비즈에게 코스모스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 인디 전주입니다. 자,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팀을 소개합니다. 어쿠스틱 듀오 밴드 2TR인데요. 숫자 2, 2, 그리고 영어 대문자 T와 R, 그래서 2TR인데 음악계에서는 2트랙을 줄여서 2TR로 적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2트랙이라는 말에서 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이종원, 윤상현 두 사람 모두 기타를 연주하는데 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어쿠스틱 듀오 밴드입니다. 2TR이 들려드리는 따스하면서도 위로를 주면서도 뭔가 경쾌하고 시원한 바람 같은 곡 2TR의 숲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만나볼 팀은 고니 밴드입니다. 고니는 순한글로 백조를 의미하죠. 백조 같은 우아한 날개짓으로 음악의 하늘을 항해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2018년에 EP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고 뭐 이미 그전에도 오랜 기간 인디 뮤지션으로 활동해온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이 고니 밴드의 곡 중에서 물 주세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에서 이 보컬인 고니 씨가 자신의 머리에 정말로 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로 폭발적인 관객 반응을 이끌어내는 곡이기도 하죠. 자, 고니 밴드의 물 주세요까지 두 곡 띄워드립니다.

함께 한 노래 투티알의 숲 그리고 고니 밴드의 물 주세요 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플레이 인디 전주. 다음은 싱어송라이터 남수민입니다. 2020년의 첫 작품 아무래도 나 그리고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을 발매를 했죠. 독특한 음색과 가녀린 슬픔을 담은 감성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전해드릴 노래는 싱어송라이터 남수민이 2022년에 발매한 어디까진 거니 우리입니다. 자, 이 곡은 이별하지 못하는 연인의 이야기인데요. 노래 속 주인공이 끝없이 혼자만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 우린 어디까진 걸까? 내가 널 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헤어지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준비해 드리고요. 다음은 밴드 노야입니다. 오늘도 하염없이를 준비했는데 지치고 소외된 자들에게 쉴 곳이 되어주자라는 뜻을 가진 밴드 노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밴드 노약자석의 주축 멤버 이병진, 김민수, 이승준, 정찬이 모여 결성된 밴드입니다. 요즘에는 보컬 이병진 씨가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를 하죠. 팀의 이름이 원래는 노약자석이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모아서 팀명을 간단하게 더 노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노야 혹은 노야 밴드, 밴드 노야로 부르고 있는데요. 혼자라면 보잘것없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더욱 멋지기에 순탄치 않겠지만 가보자 우리의 승리를 위해 라고 앨범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노야의 음악 중에서는 자, 오늘도 하염없이를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리죠.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그리고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자,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밴드 리프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밴드 리프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모던록 밴드인데, 지금은 단지 모던록이 아니라 다양한 락 분야에 다양한 음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2024년 청춘반란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 리프, 5인조 밴드로 다양한 음악 창작 활동과 공연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죠. 멤버 김관우 씨는 전북 레드콘 음악 창작소의 5기 아티스트로 선정되어서 창작 지원을 받았고요. 이 밴드 리프는 두 번째 싱글 슈리마를 통해 분노한 신에 대한 경외를 표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은 이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이라고 하네요. 밴드 리프의 슈리마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타와 보컬의 이인규 씨가 주축이 된 블루스 팀이죠.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노래 홈커밍을 준비했습니다. 이 밴드의 이름이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인데 이 이름이 이인규 씨가 어린 시절에 춤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한 대회에서 카포에라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리언 팀을 만났답니다. 그때 그 팀의 악기와 춤에 뭔가 영혼을 울리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그 팀의 이름을 메워뒀다가 나중에 밴드를 시작할 때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음과 몸, 영혼까지 울리는 음악을 들려드리자 라는 의미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음악, 블루스 음악을 하는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음악 홈커밍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밴드 리프의 슈리마, 마인드, 바디 앤 소울, 홈커밍.

밴드 리프의 슈리마 그리고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홈커밍까지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DJ 이백희고요. 자, 이제 준비한 곡은 재즈밴드 바람처럼의 음악입니다. 2012년에 결성된 퓨전 재즈밴드 바람처럼. 이 퓨전 재즈를 기반으로 뭐 펑크, 클래식, 라틴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켜서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죠. 멤버로는 김영주, 노용현, 박윤호, 장경수, 최고은 등인데요. 재즈밴드 바람처럼은 대중에게 재즈를 친숙하게 알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에 최근에는 브라스적인 요소를 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오늘은 그 가운데 바람처럼의 스타트를 준비를 했고요. 자, 소리라는 말에 사랑애자를 합쳐 탄생한 소리애라는 팀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사랑한다는 무한창조 음악밴드죠. 음악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로 친숙하면서도 낯선 새로움을 주는 퓨전 국악팀 소리애입니다. 자, 2011년에 창단한 소리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소리의 음악은 수궁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람처럼의 스타트 그리고 소리의 수궁연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바람처럼의 스타트 그리고 소리의 수국연까지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이제 들으실 우리 지역의 음악가는 송은채를 골랐습니다.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송은채 씨는 포크 기반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보편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뮤지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EP 음원 음목, 싱글 음원 날 그냥 내버려둬를 비롯한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하와, 곤, 레드솔, 피버 등의 뮤지션들과 협업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느린 날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송은채 씨 노래 중에 도망가지 마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슬로우진입니다. 부드럽고 진하게 슬로우진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이 밴드 슬로우진은 보컬 최영진, 이 최영진 씨가 영국에서 보헤미안으로 살아가던 중 술, 그 중에서 진의 종류 중 하나인 슬로우진을 마시면서 영국인 친구들이 밴드 이름을 추천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나고 자랐고, 20살부터 홍대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생활을 하면서 평소 좋아하는 배우들을 생각하며 먼저 내공을 쌓았고, 그 내공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도 사랑받는 음악인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공연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네요. 메모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저작권 협회에 한곡한곡 등록이 되는 곡의 수만큼, 그만큼이 본인의 나이다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작사, 작곡, 기타, 보컬의 최영진, 베이스의 이희상, 건반의 정영광, 드럼의 홍지영 씨까지 4명이 들려주는 슬로우진의 노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 자,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까지 두곡 이어드립니다.

두 곡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아우리입니다. 아우리는 뮤즈그레인의 김승재, 최은석, 고은혁, 예, 그리고 탄탄한 연주력의 실력자 이종민, 이종원,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서 2019년에 결성한 5인조 밴드입니다. R&B, 소울, 디스코, 펑크 등 넓은 스펙트럼의 장르적 요소들을 흡수하여 빈티지하고 로파이한 질감의 신스팝 사운드를 빚어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우리의 노래 중에서 Do and Dive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깊은 밤을 노래합니다. 그 어느 밤 아무것도 필요 없는 너와 나 꼭 길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밴드 아우리의 Do and Dive를 준비해 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곡은 오우밴드 고막을 울리는 거리의 인문학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오우밴드입니다. 최초에는 김은수, 송은채, 최연비, 이백희 바로 저입니다. 김은수, 송은채, 최연비, 이백희 네 사람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최연비, 이백희 두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우밴드의 사랑노래 손금까지 밴드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방금 전에 두 곡 이어드렸는데요. 아우리의 두앤 다이브 그리고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두 곡 이었습니다. 자, 오늘 몇 팀이나 만났을까요? 몇 곡을 소개해드렸을까요? 한번 쭉 보죠. 2TR의 숲, 고니밴드의 물 주세요,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리프의 슈리마,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홈커밍, 바람처럼의 스타트, 소리의 수궁연,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12곡의 노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과 그들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창으로 함께하는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 시간입니다. 이제 7월입니다. 푸르른 녹음이 짙어가고 뜨거운 햇살이 대지를 비추는 계절, 우리의 마음에도 시원한 바람과 나무 그늘이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합창곡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푸니쿨리 푸니쿨라입니다. 무서운 불을 뿜는 저기 저산에 올라가자. 그곳은 지옥같이 무서운 곳, 무서워라. 산으로 올라가는 수레 타고 모두 가네. 타오르는 저 연기 손짓 안에 올라오라 올라오라. 가세 가세 저기 저곳에, 가세 가세 저기 저곳에 푸니쿨리 푸니쿨라. 모두가 타는 차 푸니쿨리 푸니쿨라. 오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얌모 얌모여 꽃바 얌모야 얌모 얌모 꽃바 얌모야 푸니 굴리 푸니 굴라 모두가 다 쓰는 차 푸니 굴리 푸니 굴라 아주 시원하고 경쾌한 곡이었습니다. 1980년 나폴리시에서는 베수비 오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전차 푸니 굴라를 설치했지만은 사람들은 화살의 폭발을 두려워하여 전차를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곡가 루이지 덴차와 작사자 페피노 푸르고가 사람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산은 부를 뿜지만 우리 같이 올라가 보자는 내용의 가사를 담은 노래를 만들었고 이 노래가 발표된 후 노래와 전차 모두 높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무서워 타지 못하는 푸니쿨라 전차를 이 노래를 듣고 부르게 되므로 용기를 내어 전차를 타고 불타는 산으로 오르게 되니 이 곡도 유명해지고 푸니쿨라 전차도 인기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나우강의 잔물결, 다뉴브강의 잔물결이라고도 하죠. 루마니아 왕국 초대 군악대 총감독을 지낸 이반오비치가 1880년 군악대를 위한 곡으로 작곡된 곡입니다. 전주곡과 4개의 소왈츠 및 종결부로 되어 있으며 단조와 장조를 조합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으나 예술을 띤 특유의 선율은 동유럽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죠. 이반오비치는 여러 통속 무곡을 남겼으나 이 작품 하나로 음악사에 길이 남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불려지는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니버서리 송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으며 윤심덕의 사회 찬미도 이 곡을 편곡하여 부른 노래로 우리들에게 아주 친근한 곡입니다. 이 곡에 윤심덕은 자기가 사랑하는 김우진이 가사를 붙이게 하여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중가요 사회 찬미가 되었으니 사회 찬미를 부른 윤심덕은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성악가였지만 맺지 못할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애인 김우진과 바다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관부 연락선이 4일 오전 4시경에 대마도 옆을 지날 즈음에 양양을 한 여자 한 명과 중년 신사 한 명이 서로 껴안고 갑판에서 돌연히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는데 남자는 김우진이요, 여자는 윤심덕이었으며 연락선에서 조선 사람이 정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더라. 윤심덕의 사회 찬미를 단유부강의 잔물결 곡의 가사를 붙여 불렀으니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녹수 청산은 변함이 없건만 우리 인생은 나날이 변한다 윤심덕 작사 오병희 편곡 사회 찬미를 윤희중 씨가 지휘하는 국립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목숨을 던진 슬프고 애달픈 곡을 들었으니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을 노래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김용환 작사 작곡 사랑을 위하여 청운령 합창단과 성모 여성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여러분은 지금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를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하여 듣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남성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전주 필그림 합창단의 남성 합창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휘의 박종희, 반주의 이소영입니다.

내 주님과 같이 살면 그 생활 변화되고 마음의 기쁨 넘쳐 찬송이 절로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과 같이 살면 기쁨 넘치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인생은 언제나 행복할 것입니다. 다음 곡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음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김노한 곡 서로 사랑하자를 아가페 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긴 여름 오후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뜨거운 여름날에도 아름다운 오후의 하모니는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 함께한 합창의 감동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행복과 이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예술입니다. 이진화와 함께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더위에도 건강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의 하모니 제작 편성의 양태석, 진행의 이진화였습니다.
1: 이봉의 독서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여행의 이봉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청소년기에는 꿈을 심어주고 청년기에는 에너지를 주며 노년기에는 향수와 휴식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꿈입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습을 섞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꾸준히 책을 읽는 것입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즐거움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최강진저 한국의 미학이라는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저파의 문화입니다. 한국의 저파 문화는 한국인들의 의식주 생활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가령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나 찌개, 비빔밥 등은 출처가 다른 이질적인 재료들을 섞어 재료의 개별성이 혼합되어 나오는 절묘한 맛을 추구합니다. 섞은 결과가 어떤 특별한 개체에 동화되지 않고 중성적인 시너지를 지향할 때 한국인들은 온도와 상관없이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재료를 기름에 볶아 동화된 맛을 추구하는 중국 요리나 회처럼 단일 재료에 응축된 맛을 즐기는 일본 요리와 다른 특징입니다. 자연광이 드러나는 정원 문화에 있어서도 한국의 정원은 주변의 자연과 접하는 경계지역에 두어 최소한의 인공을 통해 자연 자체를 정원으로 끌어들이고 인간과 자연이 접하를 이루게 합니다. 이것은 정원을 인공적으로 거대한 자연처럼 만드는 중국이나 자연을 작게 응축시켜 집안에 들여다놓고 사는 일본의 정원과는 다른 특징입니다. 한국의 건축 역시 건물 자체보다 풍수지리에 입각하여 자연과 이상적으로 접화할 수 있는 터를 중시합니다. 한국의 도시나 마을이 주로 산과 땅이 접하는 산자락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예술에 있어서도 흙이라는 자연과의 접화를 요구하는 도자기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운동도 바람이나 지형 등의 자연과의 접화가 중요한 양궁이나 골프에서 재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입니다.

중국은 동화 문화입니다. 동화는 이질적인 성질이나 양식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생물학에서의 동화는 한 생명체가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고 분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을 뜻합니다. 이때 필요치 않은 찌꺼기는 이산화작용을 통해 배출합니다. 녹색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탄수화물을 만드는 탄소동화작용을 합니다. 식물의 잎은 뿌리에서 올라온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햇빛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듭니다. 이때 산소는 배출되고 포도당은 녹말로 입에 저장되었다가 영양분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동화와 이화작용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신진대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합니다. 한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신진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생명체는 동화와 이화의 균형에 의해 자신의 규모를 유지합니다. 즉 동화작용이 이화작용보다 활발하면 비대해지고 그 반대가 되면 허약해집니다. 중국인들은 고대부터 자신들이 문화의 중심국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만적인 주변국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화사상은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중국인들의 동화의지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화라는 말은 지리적으로 중심을 뜻하는 중국과 문화적인 우월성을 상징하는 화하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고대 중국을 지칭했던 화하는 황허 중상류 지역에 거주하면서 황허 문명을 건설한 이들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한족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을 동화시켰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찬란한 문명의 주인공을 잡아하는 한족이 주변국을 동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며 한족을 중심으로 거대한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 것을 정치적인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화가 안 되는 나라는 이적, 즉 오랑캐라고 천시하고 배척했습니다. 동화는 중심이 있는 통합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음자리에 저바다의 누워입니다.

1번은 응축의 문화입니다. 응축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한데 엉켜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자연계에서 응축은 일정 압력으로 온도를 낮추거나 일정 온도에서 압력이 증가하여 물질의 포화 증기압을 넘을 때 나타납니다. 응축은 동화와 마찬가지로 통합의 힘이지만 기질과 지향점이 있어서 상반됩니다. 동화 의지가 자기를 중심으로 외부를 향해 끊임없이 확장해 가려는 힘이라면, 응축의 의지는 내부를 향해 수축하여 하나로 결속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의지작용은 중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중국 문화가 외향적이고 견고한 남성적 특징을 보인다면, 일본 문화는 내향적이고 아기자기한 여성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활한 대륙 국가인 중국과 달리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의 지형적인 특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중국인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스케일보다는 작게 응축된 것에서 미적 쾌감을 느낍니다. 집을 작게 짓고 좁은 공간을 이용하여 정원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자연을 축소한 분재나 꽃꽂이가 발달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도시락 문화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해 있는데, 작은 공간에 다양한 음식을 담는 도시락이야말로 일본 특유의 응축의지가 반영된 문화입니다. 응축은 부피를 줄이고 온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활기찬 생동성보다는 정적으로 고착된 상태인데, 이러한 특징은 일본에서 보존 문화가 발달된 배경입니다. 일본에는 등록된 박물관만 4천 개가 넘고 지역 곳곳에 박물관이 있어 마치 전 국토가 박물관처럼 느껴집니다. 일본인들은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마치 냉동창고처럼 보존하려는 의지가 남다릅니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문화는 분화의 문화입니다. 분화는 단순한 동질의 상태에서 이질적인 상태로 나뉘는 작용으로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고 진화하기 위해 거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서양 문화는 근본적으로 분화 의지에 따라 진보와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서양인들의 무의식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강력한 문화 의지로서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를 낳았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나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주의가 낳은 문화들입니다. 개인 주체의 능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는 서양 사회를 개혁하는 급진적인 방향이 되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을 모든 사고와 행위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때로 사회 공동체의 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편협한 이기주의를 낳기도 합니다. 이것은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동양과 매우 상이한 특징이며, 이로 인해 서양과 동양은 행복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는 가족에 대한 관념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동양에서 가족은 유기적인 응집력을 가진 단위로서 사촌, 팔촌, 십촌까지 친척관계를 형성하고 대가족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 혈연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양 가족제도는 핵가족이며 친척의 개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성공은 혈연관계보다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유방식에 있어서도 통합의지가 강한 동양인들은 종합적이고 전체론적인 사고에 익숙하고, 분화의지가 강한 서양인들은 분석적이고 기계론적인 사고에 익숙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제작 93.5MHz 전주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이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조금씩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력과 창의성은 경쟁력의 핵심이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킴 트리오의 연안부들을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양태석, 진행의 이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이지영, 김정자가 엮어나가는 동아랑 동시랑입니다. 이곳은 열린방송, 시민이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저는 동시를 맡고 있는 이지영,
1: 동아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0: 저희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팀이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자님, 어느새 7월입니다. 그동안은 좀 여름이라고 하기에는 시원한 날이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7월이 다가오니까 점점 좀 더워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7월 계획 있으세요?
1: 아, 저는 더위에 네. 지지 말고 아. 네, 지치는 게 아니고 지지 말고 잘 지내보기로
0: 하는 거요?
1: 네.
0: 더위와 벌써부터 잘 지내려면 네.
1: 갑자기 멘붕?
0: 네. 더위와 잘 지낸다는 말 처음 와닿는데요. 우리는 다달이 계획을 세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도 큰 계획은 좀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방학 동안에 여행을 가거나 가족여행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여름에 꽃 하면 계곡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름에 당연히 물을 찾아서 좀 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숲을 찾아다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큰 산은 아니고 근처에 작은 산들 그리고 그늘이 있는 곳을 좀 찾아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여름은 네. 물이든 산이든 시원하게 보내는 것이 목적일 것 같아요.
0: 네.
1: 아울러 건강 관리도 하고요.
0: 네. 이제 7월에 만나게 될 동시집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1: 네.
0: 네. 7월에 만나는 동시집은 2016년 3세가 출판이 된 건데요. 네, 3세를 찍었다고 하죠. 이 3세로 이가서에서 나온 윤동주 동시집, 산울림이라는 동시집입니다. 이 동시집은 윤동주 시, 김점선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는 해비로 총 13편이, 2부는 반딧불로 12편이, 3부는 해바라기 얼굴로 12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윤동주 시인이라고 했는데
0: 네네.
1: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윤동주 시인이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오.
0: 시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1917년에 북간도에서 태어나셨고요. 용정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거쳐서 1942년 봄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 입고대학 영문학과에 다니다가 교토 도시사대학 영문학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3년 여름방학에 고향에 가려고 차표까지 사놓았는데 7월 14일에 송몽규라고 저희가 동주 영화 본 적 있죠?
1: 네네. 네,
0: 함께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서 징역 2년을 언도받고 큐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1945년 2월 16일에 옥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1941년 졸업기념으로 그 자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펴내지 못하고 자필로 3부를 남긴 것이 사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 이 시인 소개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네, 그럼 동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해비에서 골랐는데요. 해비 무슨 뜻일 것 같나요?
1: 해비라고 하면 해비하다는 그 뭐죠? 풍족하게 갖추어 놓아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아.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0: 그럴까요? 글쎄요. 네, 좀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함을 가지고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1: 아닌가요?
0: 네. 자, 1부는 해비라는 소제목으로 동무들아 이리 오나 다 같이 춤을 추자 해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동시는 내일은 없다 어린 마음이 물은 이라는 제목의 동시가 있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없다 어린 마음이 물은 윤동주. 내일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도 잠을 자고 돌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물이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이런 동시입니다. 근데 이 동시에 해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일은 희망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내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을 기다린다는 것과 뜻이 같습니다. 새날이 내일을 진대, 여기서 새날은 단순한 내일이 아니라 더 큰 희망인 조국 해방의 염원을 두고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실린 동시를 쓰신 윤동주 시인은 일본의 압제 아래 있던 1917년 두만강 건너인 만주국 간도 화룡면 명동천에서 태어나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둔 1945년 2월 16일 한마디의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적국인 일본의 큐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9살의 나이로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시가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1934년에 이 시가 쓰여졌고 물이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라고 한탄하면서 해방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시인이 가슴 깊이 슬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동시에 해설이 쓰여 있습니다.
1: 해방을 몇 달 앞둔 1945년 2월 16일 29세의 나이로라는 부분에서
0: 네.
1: 슬픔이 느껴지네요. 무척 안타깝습니다.
0: 그렇죠. 네. 해방을 조금만 더 뭔가 견디거나 네, 그런 붙잡히는 일이 없었으면 볼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고향집이라는 동시인데요. 부제로 만주에서 불운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고향집 윤동주. 헌 집신자 끌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남쪽 하늘 저 밑엔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집. 이 동시에도 해설이 붙어 있거든요. 네, 이 동시집은 다 모든 동시에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은 살 길을 찾아 멀리 두만강 건너 백두산 동쪽인 북간도 쪽으로 짐을 꾸려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땅,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요, 시련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나라를 빼앗긴 서름과 함께 저 남쪽 하늘이 그리워집니다. 거기 있는 고향집, 밤낮으로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실 어머니, 힘들 때나 괴로울 때는 언제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어머니가 계신 곳, 따뜻한 고향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머나먼 타국까지 가서 고향을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는 시인의 마음이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버텼을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1: 떠날
0: 어떠셨어요?
1: 네,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마음의 그리움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동시입니다.
0: 맞아요. 저도 만약에 고향을 놔두고 그렇게 떠나야 했다면 굉장히 뭔가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 늘 밑바닥에 깔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연필을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기도 해요.
0: 네. 자, 그 다음 동시 들려드릴게요. 빗자루라는 동시입니다. 동시에서 어머니, 누나 등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은 정겨우면서도 시인의 그런 일생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빗자루, 윤동주, 요리조리 베면 저고리 되고 이렇게 베면 큰 총 되지. 누나하고 나하고 가위로 종이 쓸었더니 어머니가 빗자루 들고 누나 하나 나 하나 볼기짝을 때렸소. 방바닥이 어지럽다고. 아니, 아니, 고놈의 빗자루가 방바닥 쓸기 싫어니 그랬지 그랬어. 괘씸하여 벽장 속에 감췄더니 이튿날 아침 빗자루가 없다고 어머니가 야단이지요. 네, 가위로 종이를 오려서 저고리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그러면서 방을 어질러 놓은 누나와 나인데요. 애꿎은 빗자루가 순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을 청소하는 데 쓰이는 빗자루가 그 엄마에게 잡혀서 누나와 내 볼기짝을 때리는 무기가 된 것도 싫은데 그런 내가 방바닥을 쓸기 싫어서 그런 짓을 했다며 벽장 속에 가졌으니까 빗자루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노릇일까요? 라고 해설이 적혀 있습니다. 색종이를 가지고 오리고 놀다가 치우지 않아서 볼기짝을 받고는 괜한 빗자루에게 화풀이하는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을 또 상상을 해보니까 시인이 굉장히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자님도 혹시 이런 추억 있나요? 저도 엄마에게 혼나면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자님 어떠셔요?
1: 저는 그런 기억은 없고요. 저희 엄마는 일단 아이들에게 절대 화를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화낸 모습을 떠오르지가 않아요.
0: 아, 그렇군요. 굉장히 네. 좋은 어머니셨군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디고의 노래입니다. 여름아 부탁해.
2: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0: 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오셨습니다. 정자님이라면 여름에게 무엇 부탁하고 싶으실까요? 너무 덥지 말라고? 아니면 여름답게 더워주라고? 저는 열대야라도 없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네요. 어떠셔요?
1: 저는 너무 뜨겁지 않은 여름을 주라고 하고 싶어요.
0: 그러면 여름일까요? 네, 이번 동시는 해비라는 동시인데요. 1부의 그 제목과 똑같죠? 소제목과.
1: 네, 네. 해비 나왔어요.
0: 그럼 해비가 뭘까? 앞에서 물었는데요. 두둥 정답은 해와 비가 합쳐진 여우비라고 합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해 뜨고 비 오는 풍경. 네,
1: 바로 우리가 호랑이 장가간다고 하는 그 풍경인가 보죠?
0: 맞아요. 맞아요. 호랑이 장가간다.
1: 비가 하죠.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비가 오는 모습.
0: 네, 맞습니다. 오고. 해가 뜨고 비가 오고 해가 뜨고 막 이러는 그런
1: 예쁜
0: 풍경인데요.
1: 예쁜 말입니다.
0: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비 윤동주. 아씨처럼 내린다. 보슬보슬 해비. 맞아주자. 옥수수떼처럼 크게. 다짜 엿짜 자라게. 해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하늘달이 놓였다. 알롱달롱 무지개. 노래하지 즐겁게. 동무들아 이리 오나. 노래하자 즐겁게. 동무들아 이리 오나. 다 같이 춤을 추자. 해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여기까지인데요. 아씨처럼 내리는 해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씨처럼 얌전하게 이런 뜻인가?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내린 비가 그치면 또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걸 하늘다리가 놓였으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즐겁게 노래하고 다 같이 춤을 추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무지개.
1: 무지개 많이 쫓아다녔죠.
0: 네네.
1: 신비롭기도 하고.
0: 맞아요.
1: 어린 시절엔 정말 희망이었던 것 같은데.
0: 네.
1: 이 무지개.
0: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저는 가끔씩 무지개를 좀 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0: 아, 저도 무지개를 잡으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어린 마음의 순수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걸.
1: 아, 그래도 네. 행복하지 않아요?
0: 아, 그때는 행복했어요. 네. 지금에 와서도 생각하면, 행복으로 그냥 끝나요. 무모하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아요. 다시 돌아가서 쫓아다니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부에서 들어볼게요. 반딧불이라는 소 제목으로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 하나 들어볼게요. 사과 윤동주. 붉은 사과 한 개를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나 넷이서 껍질째로 송치까지 다 논아 먹었소. 이렇게 짧은 동시인데요. 사과 하나로 온 가족이 나눠 먹었다는 건데 해설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식구가 사과처럼 동그랗게 둘러앉아 사과 한 개를 껍질채로 송치, 속까지 나눠 먹었군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사과처럼 모두 둥근 웃음을 웃었을까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땠을까요, 정자님? 나눠 먹고 난 다음에?
1: 좀 지금 생각하니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0: 네.
1: 사과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사과하면 맛있음이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맛있다라는 웃음을 웃고 있지 않을까.
0: 다 먹고.
1: 네네. 네.
0: 그래서 사과처럼 둥근 웃음이라는 말이 나왔나 봐요. 자, 사과처럼 둥근 웃음. 이 말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따뜻하고 완만한 어떤 갈등이 없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 오, 네. 그래요?
0: 자, 이번에는 개라는 동시인데요. 이것도 짧습니다. 들려드릴게요. 개, 윤동주. 눈 위에서 개가 꽃을 그리며 뛰오. 이만큼입니다. 자, 개가 꽃을 그리며 뛴다는 말 알겠죠?
1: 네네.
0: 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꽃같이 보였나 봐요.
1: 그러니까요.
0: 네, 어디선가도 강아지 발자국을 매화꽃잎이라고 한 시를 본 적이 있거든요.
1: 오.
0: 네, 윤동주 시인도 같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눈 오는 날의 개의 모습은 발자국을 찍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해설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이 오면 가장 먼저 발견하고 반가워하는 게 개가 아닐까요? 모처럼 제 세상을 만난 듯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절로 꽃이 그려지네요. 그게 나팔꽃이든 호박꽃이든 누가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겠어요. 눈밭에 꽃시장이 섰다는 게 중요하지요. 라고 적혔더라고요. 네. 아주 그 개의 천진난만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이 막 떠오릅니다.
1: 역시 시인들은 천재예요.
0: 네.
1: 와우.
0: 이번에는 거짓부리라는 동시를 소개합니다. 자, 거짓부리가 뭘까요?
1: 거짓말하는 거죠.
0: 맞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부리 윤동주. 똑똑똑. 문 좀 열어주셔요. 하룻밤 자고 갑시다. 밤은 깊고 날은 추운데 거 누굴까? 문 열어주고 보니 검둥이의 꼬리가 거짓부리 한걸. 꼬끼오 꼬끼오 다갈라왔다. 갓난아 어서 집어가거라. 갓난이가 뛰어가보니 다갈은 무슨 달갈. 그놈의 암탉이 대낮에 새빨간 거짓부리 한걸. 이런 동시인데요. 해설 들어볼게요. 거짓부리는 표준말이 거짓말이지요. 사람만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 개도 하고 닭도 하네요. 말도 할 줄 모르는 동물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자신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항변하겠지만 그 증거가 확실하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군요. 다음부턴 조심해. 알았지? 이렇게 해설이 적혀 있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하다 보면 문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닭이 꼬꾸댁 꼬꾸댁 하면 알랐다고 엄마가 가져오라고 했던 말을 저도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보면 알이 없었던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거짓말, 거짓부리라고 한 것 같아요. 네.
1: 개들은 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데
0: 네.
1: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조금 억울하겠어요.
0: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1: 네. 네. 재밌습니다.
0: 네. 이번 동시는 한여름밤에 볼 수 있는 친구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요. 뭘까요?
1: 한여름?
0: 네. 한여름밤에 제가
1: 모기?
0: 어떤 친구들. 네.
1: 파리?
0: 어?
1: 잠깐. 파리는 사계절 다 있으니까
0: 네.
1: 모기 아닌가요?
0: 모기? 네. 요즘은 모기도 사계절 다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래서 따뜻한 하수구에 살면서 배수관을 타고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네, 정답은 바로 반딧불.
1: 오.
0: 개똥벌레라고도 하죠. 네, 근데 요즘엔 반딧불이로 부르잖아요. 동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반딧불, 윤동주.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금은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조각. 가자, 가자, 가자. 숲으로 가자. 달조각을 주우러 숲으로 가자.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도 달조각을 주우러 한번 가볼까요?
1: 아, 전 따라가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해설을 들어보자면 여름밤의 반딧불, 반딧불이 또는 개똥벌레라고도 하지요. 반딧불이 꽁무니에 불을 켜고 어둠 속을 날아다니는 풍경은 여름밤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런 반딧불도 우리 곁에서 자꾸 사라져가는 귀한 곤충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은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조각이라는 시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 시의 핵심입니다. 금은밤은 한 달의 마지막 날을 가리키며 그 밤은 달이 없어 컴컴한 밤이기도 합니다. 이런 밤에 반딧불이 때를 지어 불을 켜고 날아다니니

0: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보면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를 잡아서 이게 손에 넣고 깜빡깜빡 하는 걸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날려보내고 손바닥에 냄새를 맡으면 좀 독특한 냄새가, 네, 안 좋은 냄새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1: 아, 추억이 많으십니다.
0: 네. 정자님은 혹시 반딧불이 추억이 있으신가요?
1: 저도 많이 쫓아다녔던 기억도 있고요. 이제 아이가 있어서 야행을 하는데 밤에, 늦은 밤에 정말 눈앞에서 깜빡깜빡 반딧불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보게 되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요즘은 또 축제도 많이 하잖아요.
0: 네.
1: 특히 그 무주 반딧불이
0: 맞아요.
1: 축제를 해서
0: 네.
1: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뭐 나는 뭐 눈앞에서 직접 봤는데 뭐 가봐야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요렇게 딱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0: 아, 한두 마리 날아다니는 거고, 정말 온통 날아다니는 거고도 다르겠죠.
1: 다르죠.
0: 저는 일부러 찾아서 다녔는데.
1: 저도 가고 싶은데
0: 네.
1: 애가 거절하니까 혼자는 또안 가지더라고요.
0: 네, 좋아요. 반딧불이는 아니지만, 날아다니는 것, 또 비행기가 있잖아요?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와우.
0: 거북이가 부릅니다. 비행기.

네, 거북이가 부른 비행기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동시는 3부 해바라기 얼굴에 나오는 동시입니다.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해바라기 얼굴은 누나의 얼굴이라고 적혀 있는데

0: 요. 애기의 새벽이라는 동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의 새벽, 윤동주. 우리 집에는 닭도 없단다. 다만 애기가 젖달라 울어서 새벽이 된다. 우리 집에는 시계도 없단다. 다만 애기가 젖달라 보채어 새벽이 된다. 해설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집에 닭도 없고 시계도 없어 새벽이 언제 오는지 불편하겠지만 우리 아기가 있잖아요. 쿨쿨 달디단 잠을 잔 아기가 배가 고파 젖달라 보채며 올 때 바로 새벽이지요. 언제나처럼 새벽이 찾아온 거지요. 걱정할 것 없어요. 가난해 보여도 다만 얼마나 절묘한 표현입니까? 다만 우리 애기 덕분에 날마다 새벽은 제 시간에 어김없이 우리 집을 노크합니다. 라고 해설이 써 있습니다. 이 동시를 보면 제일 잘 맞는 아기의 배꼽 시계가 있어서 닭이 없어도 시계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난이 불편하진 않고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동시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정자님은 어떠셨어요?
1: 아기가 젖달라고 울고 보채는 시간
0: 네.
1: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0: 맞아요.
1: 또 새벽이 오는 그 시간도
0: 네.
1: 똑같은 시간. 그래서 시계 같고 시간을 알려주는 것 같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기가 꼭 그 시간만 되면 젖달라고 울고 보채고 그러나
1: 맞아요.
0: 네. 자 이제 마지막 동시인데요. 귀뚜라미와 나와라는 동시입니다. 네. 우리가 귀뚜라미가 울면 가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네, 저도 귀뚜라미 소리가 이제 정말 그리운데요. 여름은 이제 시작인데 제가 귀뚜라미 소리가 그립다라고 하면 가을을 기다린다는 마음이 있어서 여름이 나 이제 왔는데 나보고 가라는 거야?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고 억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니에요. 여름 빨리 가.
0: 여름이 서운해요. 귀뚜라미와 내가 뭘 했을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뚜라미와 나와 윤동주. 귀뚜라미와 나와 잔디밭에서 이야기했다. 귀뚤귀뚤 귀뚤귀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우리 둘만이 알자고 약속했다. 귀뚤귀뚤 귀뚤귀뚤 귀뚜라미와 나와 달 밝은 밤에 이야기했다. 자, 이 동시에도 해설이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의성어 혹은 신용말, 흉내말이라고도 하는 이 말의 뜻은 사람이나 동물, 곤충이 내는 소리를 흉내내어서 그것과 비슷하게 만든 단어입니다. 귀뚤귀뚤 우는 소리만으로 야옹야옹 우는 고양이가 아닌 것이 금방 드러나지요. 달 밝은 밤에 귀뚤귀뚤 우는 귀뚜라미와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우리 둘만 알자고 새끼 손가락이라도 걸어 약속했으니 누군들 알겠어요. 참, 달이 밝다고 했으니 달님만은 나와 귀뚜라미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해설하고 똑같은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둘이 비밀로 한 약속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달 밝은 밤에 잔디밭에서 나와 귀뚜라미가 한 그들의 약속이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1: 저도 궁금합니다.
0: 네.
1: 비밀이라고 하니까
0: 네.
1: 더 궁금하잖아요.
0: 맞아요. 우리가 비밀이면 괜히 또 알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1: 네. 혹시 사랑 약속?
0: 그럴까요? 가을에 또 만나? 이럴 수도 있겠죠?
1: 네. 정말 맞는 것 같네요. 네.
0: 너 왔구나. 우리 다음에 내년에도 건강을 또 만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저는 이가서에서 출판된 윤동주 시인의 산울림이라는 동시집을 들고 나와 함께하였습니다. 우리가 윤동주 시인 하면 서시가 생각나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2: 저 이 시 다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 모든 것은 그 유한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계속 살아간다면 귀중한 줄을 모를 것 같은데 언젠가는 사라진다, 없어진다,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윤동주 시인의 동시에서도 저는 그런 마음들을 잘 드러내고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과 어머니, 아버지, 누이, 그리고 강아지, 닭, 아기 이런 것들 평범하지만 좀 따스한 단어들이 시인의 마음과 같이 동시로 잘 표현이 되어서 한겨울에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따스한 난로가 되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 제가 뵌 적은 없지만 동시로 훨씬 가까워진 마음이 드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의 마음, 동시의 눈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동주 시인의 산울림으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이 전하는 동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이어서 김정자가 전하는 동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동화의 세상에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이 부릅니다. 레몬트리.

해바라기, 나팔꽃, 연꽃, 수국, 봉선화, 백일홍, 능소화, 르드베키아, 무궁화. 무엇을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7월을 대표하는 꽃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여러분들은 어떤 꽃을 좋아하실까요?

0: 7월에 피는 꽃들은 햇빛을 좋아하며 더위에 강한 꽃들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꽃들이기도 하고 축제도 많이 열리고 있죠.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꽃을 찾으셨나요? 혹시 지영님은 네. 어떤 꽃을 좋아하실까요?
1: 저는 뭐 특별히 좋아하는 꽃은 없고 철마다 피어나는 꽃들은 다 좋더라고요.
0: 아. 네.
1: 어쨌든 계절을 잊지 않고 피어주는 것에 되게 대견함이 느껴져요.
0: 그렇죠. 모든 꽃들이 다 예쁘기 때문이기도 하죠.
1: 네.
0: 저는 해마다 손톱에 물을 들이는 봉숭아 그리고 나팔꽃.
1: 아, 소박하게 좋아하시는군요.
0: 네. 그리고 나팔꽃은 그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업할 때 꽃에 대한 수업을 할 때 나팔꽃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서 네. 제가 좀 친근하게 느낀답니다. 지금 또 저희 집 가는 입구에 전봇대에 그 능소화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 가지고
1: 요즘 계절이죠.
0: 네, 또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도 제법 괜찮아요.
1: 네.
0: 네, 지영님은 이렇게 모든 꽃을 다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1: 네.
0: 네. 또 혹시 그러면 봉숭아 이렇게 씨앗이 그 씨앗 주머니라고 하죠. 주머니 이렇게 만지면
1: 톡톡 터지죠.
0: 그렇죠. 네. 만졌다가 놓으면은 툭 터져서 퍼지는 네. 그것도 또 재미있어서 많이 또 좀 하고 다니고 했었거든요.
1: 네.
0: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팔꽃 또한 아침을 깨워주는 꽃 중에 하나죠. 꽃들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그림 동화책을 소개하고 있는 동화의 김정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 동화책 제목은 반짝반짝 동전 씨앗이고요. 신경화 선생님 글을 김동영 선생님께서 그림으로 그려주셨답니다. 도서출판 키즈엠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동전 씨앗. 숲속에 소풍을 온 아이들이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를 하며 신나게 뛰어놀다가 돌아갔어요. 나무 위에서 다람쥐 형제가 쪼르르 내려오면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건 딸기 모양의 빨간색 지갑이었죠. 아마도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떨어뜨렸나 봐요. 지갑이 궁금한 다람쥐들은 콩콩 두드려 보기도 하고 킁킁 냄새도 맡아보고 이리저리 잡아당겨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놀다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영님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1: 네. 엊그제도 제가 모자를 잃어버렸다고 막 찾으러 다녔는데 집에 얌전히 있더라고요.
0: 아, 네. 혹시 그거는 약간 우리가...
1: 네, 건망증?
0: 그렇죠. 네. 말까 말까 하는. 저는 놀다가 잃어버린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1: 네.
0: 소풍 도시락을 잃어버렸어요.
1: 아.
0: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네 귀퉁이 중에 한 귀퉁이에 아버지가 주신 용돈을 묶어놨는데 누가 달랑 가져간 거죠.
1: 아.
0: 그래서 엄청나게 야단을 많이 맞아가지고 전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네,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고 콩콩 두드려보고 당겨보다가 갑자기 지갑이 쩍 열리며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동전을 처음 본 다람쥐 형제는 눈이 희둥그레졌으며 요리조리 살펴보고 이걸 또 맛도 봤어요. 그러면서 씨앗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람쥐 형제는 씨앗이라고 생각한 이 동전을 나무로 심으면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나무로 심기로 했습니다. 생각이 기발하죠?
1: 네.
0: 도토리 형제가 동전 씨앗을 심는 동안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화사가 부릅니다. So Cut.

0: 화사의 소컷 듣고 오셨습니다. 동전 지갑은 장화 씨는 생쥐 페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람쥐 형제가 반짝이는 씨앗이라며 동전을 보여주자 생쥐 페루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이라고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다람쥐 형제는 돈을 모르죠. 저는 좋아하는데요. 지영님은요?
1: 저도 돈 좋아합니다. 네.
0: 많을수록 좋고 많이 벌수록 좋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1: 네. 돈 많으면 좀 좋겠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의 9알이 그 돈이란 녀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네. 무언가 또 하고 싶기도 할 거고요. 많이 맞아요. 모여지다 보면. 생쥐 페로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 네.
0: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쓰고, 맛있는 음식을 사고, 예쁜 옷, 예쁜 신발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1: 맞겠죠?
0: 네모난 건 지폐, 동그란 건 동전. 종류도 많이 있고, 동전은 지폐보다 작은 돈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네요. 동전은 모으면 지폐로 바꿀 수 있다고도 합니다. 아, 정말 똑똑해요. 지영님, 동전 모아보셨어요?
1: 저는 네, 모은 적은 있지만 모아서 지폐로 바꾸는 게 약간 귀찮고 번거로워서 지금은 모으지 않습니다. 오. 그리고 동전 별로 안 쓰잖아요.
0: 맞아요. 네. 저도 동전은 모으고 있기도 하고요.
1: 네.
0: 또 지폐로 바꿔보기도 하고요. 아까 지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카드 이런 거 많이 맞아요. 쓰기 때문에 동전 하나까지 다 계산이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1: 묻혀서 잠자고 있는 동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찾아서 교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속담에 묻히고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생쥐 페루는 돈을 어디서 났는지 묻는 다람쥐의 형제에게 동물들이 부지런히 숲속을 다니며 먹이를 구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해 도토리를 모아두는 것처럼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 저금을 한다는 것까지도 알려줍니다. 생쥐 페루는 정말로 똑똑해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까지 이해를 해주거든요. 다람쥐 형제들은 생쥐 페루의 말을 듣고 동전 지갑을 처음 발견한 숲속에 가져다 두기로 했습니다. 지영님,
1: 네.
0: 물건이나 직업을 주워본 적이 있었을까요?
1: 지갑은 안 주었고요. 물건도 뭐 발견해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도토리 알밤은 주워봤습니다.
0: 아, 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군요.
1: 그리고 저는 돈 5만 원짜리를 발로 차고 간 적이 있다고 뒷사람이 말하더라고요.
0: 아, 그랬구나.
1: 네.
0: 저는 이제 가끔 이상하게 지갑을 좀 주었어요.
1: 아, 네.
0: 그러면 이제 우체통에 넣어주거나 가까운 파출소 가서 이렇게 가져다가 주고 저는 또 학생 신분인 지갑을 주어가지고
1: 네.
0: 파출소에 갖다 주면서 이거 학생인 것 같으니까 꼭 좀 찾아주라고까지 했습니다.
1: 맞아요. 요즘에는 손을 아예 뭔가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안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그래도 다 찾아가고 찾아주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1: 네.
0: 잠시 후 아이들이 숲속에 나타났어요. 지갑을 찾은 아이들은 무척 기뻐했죠. 그리고 동전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도토리를 보고 고개를 갸웃갸웃 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죠. 다람쥐 형제도 도토리와 바꾼 100원의 동전을 바라보며 생글생글 웃으며 좋아했고요. 그 모습을 달님이 빙긋이 웃으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짝반짝 동전 씨앗을 소개해드리고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는 마음,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는 마음, 모두 아름답고 예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더위가 많은 7월은 쉼표가 필요한 달이라고도 합니다. 물도 자주 마셔가며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더운 날이지만 힘내세요.

0: 오늘은 이가서에서 출판된 윤동주 시인의 산울림이라는 동시집과 그림동화 반짝반짝 동전지갑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죠?
1: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네. 7월입니다. 한 달에 저희는 한 번 만나는데 그 시간의 흐름이 날마다 매일인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 정말요?
0: 네. 이젠 그늘이 그립고 얼음을 찾게 되고 시원한 곳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만 드는데요.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들을 찾아서 나눠보는 것도 몸 건강, 마음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깃불 놓고 수박 먹으며 별 보기, 북두칠성 찾아보기, 반딧불이 찾아보기 이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하든 건강하고 행복한 7월이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 동화의 김정자,
0: 동시에 이지영이었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으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같이 뭐.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생활부터 작업 환경부터 작업을 대하는 방식부터 그냥 마인드도 많이 달라지고 그냥 사는 것도 달라지고.

0: 지금 여러분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2: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3: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4: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DJ 뿌띠 김보건입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 MHz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더위 때문에 밤잠 설쳐서 기운이 없으신 분들 많으시죠?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마음의 온도만큼은 시원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촉촉한 추억의 팝송 10곡과 함께 시원한 여름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7월 추억의 뿌띠의 팝스 첫 번째 팝송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얼터너티브 락을 대표하는 Four Non Blondes의 메가 히트곡입니다. 보컬 린다 페리의 폭발적인 가창력이 일품인 바로 그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바로 What's up? 되겠습니다. What's up? 노래의 전반적인 내용은 20대 중반이 되도록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이 청춘들의 이 절규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앞부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25대를 살아왔지만, 즉 25년 동안 살아왔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군요. 목적지를 향해 희망이라고 목적지를 향해 희망이라는 거대하고 큰 언덕을 넘으려고 애쓰고 있죠. 나는 내가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세상이 인간들의 형제애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빠르게 깨달았어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나는 가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곤 하죠. 내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들을 다 쏟아내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걸어나가죠.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기운을 잔뜩 끌어올린 다음 목청이 터져라 이렇게 소리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요. 네, 20대 중반이 되도록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답답함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청춘들의 절규를 담고 있는 노래. 바로 Four Non Blondes의 What's Up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For Non-Blondes의 What's Up 네, 같이 듣고 왔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이 말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 What's Going On의 의미가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네, What's Up과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7월 추억의 팝스 두 번째 팝송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 출신의 허스키한 보이스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바로 로드 스튜어트가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서정적인 팝 발라드입니다. 바로 그 제목은 Sailing 항해를 하고 있어요 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폭풍우를 뚫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항해하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과 도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명곡이 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멋져서 마찬가지로 일부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항해하고 있어요. 저 바다를 건너 다시 고향으로 항해하고 있어요. 폭풍우 치는 거친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어요. 당신 곁에 머물기 위해 그리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나는 날아가고 있어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처럼 날아가고 있어요. 높은 구름들을 지나쳐 날아가고 있어요.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말이죠. 네, 뭔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러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드넓은 바다를 끝도 없이 항해하는 인간의 삶과 그러한 도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명곡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스튜어트가 부릅니다. Sailing.

네,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닐 텐데요.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 넓은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듯한 또는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좋은 팝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나게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팝송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재즈 싱어인 이 캐롤 키드가 불렀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영화인 쉬리, 쉬리의 삽입곡으로 나와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바로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내가 꿈을 꿀 때, 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가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꿈속에서만큼은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아주 애틋하고 그러한 또 한편으로는 아주 쓸쓸한 그런 고백과 같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이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나무보다도 더 높은 저택을 지을 수도 있고요. 고개 숙여서 부탁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모든 선물을 가질 수도 있지요. 손짓 한 번만 하면 언제든 파리로도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정작 내 삶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이토록 외로운 걸까요? 하지만 내가 꿈을 꿀 때면 나는 당신 꿈을 꿉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당신이 내 현실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겠죠. 네.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읊어보면 아쉬운 게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정작 이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쓸쓸하고 외로운 거죠. 근데 이제 꿈을 꾸면 그때마다 당신이 내 꿈에 나타난다.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가질 수가 없는 사랑이지만 꿈속에서만큼은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애틋한 사랑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캐롤 키드가 부릅니다. When I Dream.

네, 캐럴 키드의 When I Dream. 내가 꿈꿀 때 같이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아름다운 기타 소리가 정말 한여름밤에 딱 어울리는 소리가 아닌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고품격 라디오 음악 방송 뿌띠의 초계 팝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MHz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뿌띠의 초계 팝스 네 번째 소개해드릴 팝송은 1985년에 나왔습니다. 라이오넬 리치가 작사도 작곡도 했고요. 또그 유명한 영화인 백야에 삽입되었고요. 이 노래는요, 빌보드 차트 1위와 또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휩쓴 메가 히트곡입니다. 노래 제목은 바로 Say You, Say Me. 너라고 말해봐요. 나라고 말해봐요. 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 내용은 너와 내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손을 잡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외로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라는 따뜻한 연대와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라고 말해봐요. 나라고 말해봐요. 자연스럽게 우리 함께 말해봐요. 나에게는 꿈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따뜻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꿈 말이죠. 사랑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는다면 우리는 길을 찾아낼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우리가 그토록 아끼는 사람들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네. 너와 내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손을 잡는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라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가 부릅니다. Say You, Say Me.

네, 라이오넬 리치가 부른 Say You, Say Me 같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Say You, Say Me, Say Together. 감사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다음 노래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9년에 나온 노래가 되겠고요. 바로 80년대, 90년대 발라드 황제, 바로 리처드 막스가 부른 곡입니다. 그 당시 공연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아내를 그리워하며 리처드 막스가 단 20분 만에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대단한 실력을 갖춘 가수임에 틀림없습니다. 20분 만에 만든 예절한 러브송이죠. 자,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바로 이곳에서 당신만을 기다리겠다는 그야말로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앞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대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하루하루가 흘러가니 나는 점점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당신의 목소리도 이 지독한 그리움의 고통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네요. 만약 우리가 앞으로 거의 만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나는 바로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서 제목이 나오네요. Right here, waiting. 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옛날처럼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당신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한 여인을 향한 한 남자의 변하지 않는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약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막스가 부릅니다. Right here, waiting.

네,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함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추억의 팝스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팝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972년에 나온 노래가 되겠고요. 캐나다 출신의 포크락의 거장, 바로 닐 영입니다. 닐 영이 부른 빌보드 싱글 1위 곡이죠. 바로 통기타와 하모니카 연주가 아주 일품인 명곡입니다. 노래 제목은 Heart of Gold. 자, 이런 내용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삶의 순수함과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골드. 어떤 거냐면, 삶의 순수함과 진실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고, 아낌없이 베풀고 싶어요. 그래서 순수한 황금 같은 마음을, Heart of Gold. 그래서 순수한 황금과 같은 마음을 찾아 헤매는 광부처럼 살아왔죠. 내가 차마 다 표현하지 못한 이 진심들이 여전히 나로 하여금 순수한 마음을 계속 찾아 헤매게 만들고 있네요. 그리고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군요. 나를 계속해서 황금 같은 마음을 찾도록 만들고 있네요.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삶의 순수함과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닐 영이 부릅니다. Heart of Gold.

네, 닐 영의 Heart of Gold 함께 듣고 왔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역시나 노래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이 통기타와 하모니카의 이 조화가 정말 일품인 그야말로 명곡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노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에 스웨덴의 전설적인 그룹 바로 아바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로써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한 서정적인 포크 스타일의 팝입니다. 바로 페르난도가 되겠습니다. 이 페르난도는 함께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웠던 노병, 그러니까 전쟁에서 함께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친구의 이름이 페르난도가 되겠습니다. 노래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요. 과거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웠던 노병 페르난도와 옛날 그 전쟁터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두려움과 밤하늘의 별빛 그리고 잃어버린 청춘을 추억하는 전쟁을 반대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페르난도 저 북소리가 지금 들리나요? 오래전 오늘처럼 별이 빛나던 또 다른 밤이 생각나는군요. 희미한 모닥불 빛 아래에서도 페르난도, 당신은 마지막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기타를 튕기고 있었죠. 저 멀리서 울리는 북소리가 들려왔고 나팔 소리가 아득한 곳으로부터 밀려오고 있었죠. 여기서 북소리나 나팔 소리는 전쟁과 관련된 그런 소리가 되겠죠. 네. 과거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웠던 노병인 페르난도와 옛날 그 전쟁터를 회상하며, 두려움과 밤하늘의 별빛, 그리고 잃어버린 청춘을 추억하는 전쟁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아바가 부릅니다. 페르난도.

네, 아바의 페르난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고품격 라디오 음악 방송 뿌띠의 초계 팝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팝송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980년에 나온 팝송이 되겠고요. 최고의 디바, 세계 제3대 디바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되겠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불렀고 또 비지스의 베리 깁이 작곡한 노래 바로 Woman in Love, 사랑에 빠진 여자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로써 전 세계 차트를 휩쓴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발라드가 되겠죠. 이 노래 너무나도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노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이 그야말로 Woman in Love,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전폭적이고 당당한 그런 사랑의 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이란 우주 속에 짧은 한순간일 뿐이죠. 꿈이 사라지고 나면 이 세상은 더욱 외로운 곳이 되어버리죠. 다가오는 아침에 입을 맞추며 작별을 고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흘러가고 있네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고도 멉니다. 우리의 눈과 눈이 마주치고 감정이 격렬해질 때 나는 나를 가로막던 벽을 등지고 돌아섭니다. 비록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거예요. 자, 네, 이렇게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이 그의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거고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전폭적이고 당당한 사랑의 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Woman in Love.

네, 이번 2026년 7월 방송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7월 달과 어울리는 추억의 팝송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땐 잠시 내려놓으시고 뿌띠의 추억의 팝스에서 소개되었던 팝송을 들으시면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달도 저와 함께 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8월달에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정말 잘 하시고요. 하루하루 활기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 DJ 뿌띠 김부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단의 조각 DJ 월하랑 인사드립니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7월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선호는 흐수의 사적인 순간을 마주하며 그를 상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흐수는 그런 선호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피스 로맨스 우리의 거리 제2화 조금씩 스며드는 순간 제휘의 버드 들으며 함께 해보시죠.

0: 그날 비에 젖어든 건 나의 어깨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1: 아,
0: 어제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부끄럽다. 오늘 뭐라고 인사하지? 안녕하세요.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사극톤? 간밤에 안녕히...
1: 안녕하세요.
0: 평안하셨나이까?
1: 네, 평안했어요.
0: 아, 망했다. 뭐라? 어제 부채드린 밴드 아직 잘 있네.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뭔가 산만하다.
1: 네, TST 강희수입니다. 아, 저번 회의 때 적은 회의록이요? 네, 바로 스캔해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어디다 뒀더라? 아, 찾았다.
0: 저 주세요. 안 그래도 스캔할 거 있는데 같이 해서 보내드릴게요.
1: 아, 네, 여기 있어요.
0: 부장님이랑 손 닿았다.
1: 손이 많이 차갑네요.
0: 제가 요새 손에 땀이 빨리 식어서. 아니, 말초 혈관이 부실해서. 그럼. 말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그나저나 좀 괜찮으신가? 먼저 티 안 내시니까 나도 아는 체 안 하는 게 낫겠지?
1: 어제 어디서부터 들은 걸까? 뭔가 알고 있어서 신경 쓰는 것 같긴 한데 못 들었나? 아님 들었는데 모르는 체 하는 건가?
0: 아, 여기 있습니다. 파일은 이 USB에 있어요.
1: 고마워요.
2: 선우 씨, 내 펠렛 공정 자료는?
0: 아, 연차 보고서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요. 이것만 마무리하고 얼른 하겠습니다.
2: 아, 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0: 죄송합니다.
2: 벌써, 이렇게, 대강 일하면 안 되지. 내가 느슨해 보여서 그러는 거야?
1: 남의 몸, 그만 치세요.
2: 이건 장난이죠.
1: 연차 보고서는 오늘 오전까지 작성해서 넘겨줘야 하는 거고 대성 씨 자료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잖아요.
2: 아, 진짜. 부장님은 왜 자꾸 끼어드세요? 뭐 저한테 뭐 쌓이셨나 봐요?
1: 쌓인 게 있다면 지금까지 대성 씨가 한 실수? 그에 대한 사유서들?
2: 저도 잘 할 수 있다고요. 따뜻한 말씀 해주시면.
1: 네, 잘 하세요, 그럼.
3: 요새 왜 이리 자꾸 소란이야?
2: 대표님, 방금 보셨죠? 부장님이 저만 타겟 삼아 뭐라고 하시잖아요. 3개월 전엔 인턴에게 그러더니 이번엔 접니다. 다음에는 또 누굴 잡돌이 할 건지 감도 안 잡힌다고요.
1: 박 대리, 인턴은 수습기간 종료 후 자기 사정으로 나간 겁니다.
2: 저 이렇게는 무서워서 일 못하겠습니다. 이건 가혹행위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 실수는 부장님도 검토한 건에서 나온 건데 바로 못 잡아내셨으니까 부장님도 잘못한 거고 연대 책임인 거죠.
0: 선배님, 부장님은 여기 총괄이시잖아요. 선배님 것만 챙길 수 없는 역할이고 담당자는 애초에 선배님 아닌가요?
2: 넌 뭘 한다고 입을 열어!
3: 다 시끄럽고! 강 부장, 아직도 해결 못했어? 적당히 받아주고 넘기라고 했잖아. 강 부장은 어른이고 얘는 어리니까 누나같이 받아주면 풀릴 거라고.
1: 대표님, 여긴 엄연히 회사고 대성 씨 태도는 일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3: 이런 식으로 감정 건들지 말고. 그, 일 못하는 사람을 어쩔 거야. 그럼 강 부장이 대신 일해주고 빨리 끝내면 되잖아.
1: 대표님,
3: 계속 정신사납게 만들 거면 업무랑 동선 모두 분리시켜. 강 부장이 잠깐 저기 빈 사무실가 있어. 대성 씨는 건들지 마. 아,
1: 네?
3: 한 달 동안 서로 안 보면 뭐가 괜찮아지겠지.
1: 대표님, 이렇게까지 하실 상황은 아닌 거...
3: 자, 상황 종료야. 다들 입 다물고 할 일 해. 더 이상 시끄러운 건 없어.
4: 어, 부장님 진짜 자리 옮기실 거예요? 아, 가만 보면 대표님이 가장 정신 사납게 만드는 것 같아요.
5: 동의합니다.
1: 시간 좀 지나서 다시 말씀드려 봐야지. 하던 일은 마무리해야 하고. 그런데 대성 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5: 저는 부장님과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1: 알겠어요. 선우 씨, 저 좀 잠깐 봐요.
5: 네.

0: 마셔요.
1: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부장님. 저 때문에.
0: 윗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인데요. 대성 씨 태도는 예의가 없었고, 일처리도 그렇고. 대표님 앞에서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요. 막내라 그렇게 말하기 부담이었을 텐데.
1: 그냥 아까는 힘은 없지만 그래도 옆에서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부장님이 혼자인 느낌이 나서요.
0: 우선 연차 보고서 마감 그것부터 해요. 그리고 대성 씨가 허리 아프다고 계속 미루던 펠레타이저 작업 기한 언제까지였죠?
1: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0: 아, 시간이 너무 빠듯하네. 기계가 도와준다고 한들 선우 씨가 혼자 하긴 양이 많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바쁜 기간이고. 그럼 저랑 같이 해요.
1: 아, 그 부장님이 하시기엔 힘만 쓰는 반복 작업이어서.
0: 일손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요새 계속 답답한 일도 있었으니까 운동하는 셈 칠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그럼 내일 오후부터 시작해요.

0: 동생아, 오랜만에 일찍 퇴근. 아, 오늘 여행 간다고 했지?
1: 나 친구들이랑 호캉스 가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
0: 아,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일찍 잠이나 잘까?

0: 생각이 쉽게 떠나지 않아.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1: 이껏 구질구질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우리 가족도 좀 챙기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 내 옆을 지키면서. 그래봤자 대표 입장에선 부속품일 뿐이야.
0: 어쩌면 경원 씨 말이 정말로 맞을지도. 사실을 인정 못하고 있던 건 나였을지도.
2: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힘은 없지만 그래도 옆에서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부장님이 혼자인 느낌이 나서요.
0: 비 오던 그날도 그렇고 오늘도 내 옆을 지키고 싶었다라.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 사람은. 그런데 왜 언제부터 나를 지켜주고 싶었을까?

0: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빨리 들을 수 있었다.
1: 부장님, 저 이제 한계인데요. 저는...
2: 선호 씨, 조금만 더 해봐요. 다 왔어요.
1: 그렇다면 조금만 더...
2: 그래요? 좋아요. 전 먼저 끝났습니다.
1: 아, 이럴 수가.
0: 오늘도 제가 이겼네요. 제 날짜에 건조 시료들도 다 만들었고.
1: 아, 쉬지도 않고 왜 이렇게 체력이 좋으신 거예요?
0: 평소에 운동과 영양제 기본이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할까요?
1: 네, 부장님.
2: 앉으니까 살 것 같다.
0: 왜요? 옆에 앉아요.
1: 그럼 잠시.
0: 저 5분만, 아니 3분만 있다가 불러봐요. 잠깐 눈만 감고 있을게요.

0: 노을이 세상을 물들이며 그의 옆모습을 비추었다. 그림자 지는 긴 속눈썹, 올구듬이 드러난 콧날, 부드러워 보이는 입술. 보면 볼수록 왜인지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둘러싼 공기도 우리 둘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내 어깨에 부장님 머리가 닿았다. 어떻게 편하게 해드려야.
1: 미안해요. 깜빡 잠들었나봐요.
0: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피곤하셨을 텐데. 대성 선배님 건도 그렇고 여러모로.
1: 아, 저번에 비 오던 날에 다 들었죠? 솔직히.
0: 어두워서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1: 그래요? 보통은 궁금해하던데, 사람들이. 호기심에.
0: 부장님이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 또 나왔다. 지킨다는 이야기. 그날 선호 씨 덕분에 춥지 않았어요.
0: 네?
1: 이 상처도 덜 아팠고,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모습 보이고 말았지만 선호 씨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1: 네, 그 이상으로 하셔도 돼요.
0: 부장님은 멋진 분이세요. 크기를 떠나서 처음부터 다 만들고 계속 유지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1: 선호 씨.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땡벌. 이 목소리는 지윤 씨? 얼른 숨어요. 왜 이쪽으로 오는 거죠?
0: 제가 먼저 찜한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 왜 숨어요?
1: 그건 구설수 조심하는 거예요.
0: 아, 그럼 부장님이 저쪽에 가시는 편이.
1: 아, 절로 가요.
0: 아, 갈 데가 없는.
1: 이리 와요. 와!
2: 다들 어디 갔지?
0: 너무 가까워. 심장이 터질 것 같다.
2: 음료수 주문하는데 뭐 먹을지 물어보려 했더만. 사무실로 갔나?
3: 이렇게 좋은 날.
1: 아, 노래 메들리 구성이 왜 저러지?
0: 그러게요. 우리 숨바꼭질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1: 그러게요. 아, 그럼 이제 작업했던 건 치울까요?
0: 잠깐만요.
1: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지? 그건 그렇고, 순간적으로 아까 끌어당겼는데 괜찮았다. 닿았는데도 나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아,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하죠.
4: 네, 부장님!

0: 아, 음료수 마셔요. 부장님은 말차 라떼, 선호 씨는 초코라떼.
1: 아, 감사합니다.
2: 고마워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0: 주문하고 있는데 딱 타이밍 좋게 선호 씨 연락이 오더라고요.
2: 아, 역시 아까 메시지 보낸 거구나. 내가 요새 말차라떼 마시는 건 어떻게 알았대? 대성 씨는 어디 갔어요?
0: 허리 아프다고 병원 간대요.
2: 또? 아, 정말 못 말리네.
0: 주말에 선호 씨는 뭐 할 거예요?
1: 아, 못 본 드라마 좀 몰아보려고요. 아마 오늘 밤 샐 것 같아요.
0: 오, 그렇구나. 역시 불금이야. 부장님은요?
2: 글쎄요. 집에서 보내지 않을까요? 동생도 보고.
1: 드라마는 잘 안 보세요?
2: 네, 잘 안 봐요. 예능이나 뭐 그때그때 다양하게 돌려봐서.
1: 아, 그렇군요.
2: 어쨌든 오늘 땀도 많이 흘렸고 일도 다 했으니 전 먼저 들어가 볼게요. 늦게까지 일하느라 다들 애썼어요. 특히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봐요, 우리.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부장님의 마지막 말, 꼭 나한테만 하는 소리 같다. 기분 탓인가?
3: 언니, TV 좀 켜줘.
2: 그래서 얘기했잖아. 원래 사랑이라는 게 갑자기 스며드는 거라고. 나는... 쉿.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 원래 그런 건 느껴지는 거니까.
1: 부장님은 멋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2: 선호 씨가 그렇게 말해줄 줄 몰랐어.
4: 캬, 역시 주말엔 이 맛이야. 한 주의 고됨이 싹 내려간다니까. 응? 언니, 무슨 생각해?
2: 응? 아니야, 아무것도.
4: 오랜만에 자매 회동인데 이럴 거야?
2: 알았어. 그럼 우선 저 영화는 끄고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해봐.
4: 있잖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수님이 자기 말이
2: 오늘 밤샌다고 했지.
4: 그러면서 10분 단위로 말을 바꿔대는
2: 12시 넘었는데 진짜 안 자고 있나? 궁금한데 물어볼까?
4: 언니, 해가 중천이다, 중천. 일어나, 어서. 일어나. 아,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5: 숙취로 머리 아파?
4: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것 좀 봐.
2: 자요?
4: 술 먹고 새벽에 잔일을 시전하다니. 언니 꽤 전통적이구나. 일단 물 좀 마셔. 누구한테 보낸 거야? 전남친?
2: 아니, 회사 막내.
4: 막내? 거참 다행이네.
2: 아, 뭐가? 얘 남자라고. 어떡해, 내 이미지.
4: 그 사람 언니 최근에 헤어진 거 알아?
2: 알아.
4: 그럼 심신미약 상태라고 봐줄 거야. 언제부터 그렇게 우아하고 고고한 이미지였다고?
2: 뭐라고?
4: 언니, 답장 왔다.
2: 아, 얼굴 어떻게 봐. 또 뭐라고 보낸 거야?
1: 무슨 일 있으세요?
2: 난 몰라.
6: 아, 대답 안 해. 아, 난 못 본 거야.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아, 이건 꿈이네. 아, 강희수, 일어나.
5: 언니가 오랜만에 당황하는 모습을 다 보네. 뭔가 시작되려나? 선호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희수도 선호에게 점점 풀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네요. 한편 대성이 희수에게 꾸준히 반기를 들면서 대표가 격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과연 희수의 회사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강희수 역의 호랑, 김선호 역의 이웃랑, 지훈과 대표 역의 허명, 대성 역의 김사나, 동생 역과 작가, 진행의 월하랑, 연출의 호랑이었습니다. 우리의 거리에 나오는 소리는 자체 음원 및 김용배 씨의 효과음 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칼럼 스콧의 루트 들으며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방송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 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 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 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보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시간, 펫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정확한 정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날씨가 이제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내세요?
1: 저는 뭐 열심히 예. 아픈 아이들 치료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고의 피서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1: 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열심히 맡은 바 열심히 일을
0: 아,
1: 하고
0: 그럼요.
1: 있습니다.
0: 그럼요. 날이 더워질수록 반려동물이 환자가 또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반려동물의 방광질환입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뭐 배변 패드 있는 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뭐 한다든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도 사실 살다 보면 여러 번 방광질환을 겪습니다. 그러면 뭐 약 먹고 치료하면 이제 좋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일시적인 문제겠지 이렇게 우리 보호자들이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건강의 적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1: 아,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방광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 사실은 아픈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만약에 아프다고 했을 때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사실은 보호자분들께서 아, 우리 아이가 방광이 좀 안 좋구나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빨리 눈치가 챌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 이유가 아이가 이제 오줌을 싼 이후에 대부분 화장실을 자꾸 더 들락날락 거린다든지 오줌 싸는 자세를 취했는데 오줌을 싸지 못한다든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사실 우리 아이가 좀 방광이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좀 빠르게 눈치를 챌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눈으로 금방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1: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자세를 취하는데 못 싸거나 네네. 아니면 오줌을 쌌는데 뭐 혈뇨가 좀 빨간색 좀 네네네. 혈액이 묻어난다든가 해서 사실은 좀 빠르게 좀 우리 아이가 좀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은 소변 색깔 보면 대변 색깔 보면 건강에 뭐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평소에 물 내리기 전에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방광이라는 기관이 단순히 소변을 담아두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할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러면 이제 보호자들은 보통 방광하면 뭐 방광염 정도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까?
1: 사실은 좀 방광 쪽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실 요로 생식기라고 해서 신장부터 이제 요도 생식기까지 쭉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양쪽 콩팥에서는 신장이라고 하죠. 신장에서는 오줌을 생성을 해서요. 그게 이제 방광까지 가는 길을 요관이라고 해요.
0: 네.
1: 요관을 통해서 방광까지 이제 오줌이 저장이 되고요.
0: 네.
1: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이제 생식기로 이제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신장이나 요관을 빼고 나서
0: 네.
1: 방광하고 방광 다음에 생식기까지 생기는 요관까지 요도까지를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방광과 요도를 중점으로 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1: 네,
0: 해주시겠다. 생각보다 종류가 많군요.
1: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는 가장 네. 흔하죠. 방광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방광염은 사실은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 방광에 그냥 단순하게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여기서 좀 다른 점은 강아지에 있어서는 좀 세균 감염에 의한 방광성 세균성 방광염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고양이에 있어서는 좀 특발성 방광염, 스트레스로 인한 좀 특발성 방광염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방광염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방광에 염증이 아닌 이제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0: 예.
1: 이제 종양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 생기는 종양은 이제 TCC라고 하는 이제 악성 종양의 일종인데 저희 몸 안에 있는 악성도가 높은 쪽으로 보면 방광종양이 정말 상위권에 들 정도로 방광종양은 굉장히 악성도가 좀 높은 종양이다.
0: 치료도 힘들겠군요.
1: 치료도 많이 힘들고 있고 사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항암제가 많이 나와 있긴 네네. 한데 아직 방광종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는 좀 완벽하게 네. 개발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방광 쪽으로 보면 방광염과 방광종양 이렇게 네. 있을 수가 있고 요도 쪽으로 보면 이제 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0: 우리 흔히 말하는 요로결석 이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생기는 거는 신장에서부터 이렇게 결석 전구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건 나중에 신장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드리는 걸로 하고 그 결석이 방광 쪽에 생긴다라고 하면 이걸 방광결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게 요도 쪽에 생긴다라고 하면 이건 요도결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0: 네.
1: 고양이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부 요로기 생식기 쪽에 요도가 자연적으로 폐색이 되는 FLUTD라고 하는 요도 폐색 질환이 좀 종 특이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기도
0: 강아지보다
1: 합니다.
0: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
1: 맞습니다.
0: 말씀인가요?
1: 네.
0: 어떤 무슨 신체적인 특징이나 뭐 유전자 뭐 이런 건가요?
1: 그런다기보다 이제 네. 수컷 고양이에 있어서
0: 네.
1: 고양이들이 아무래도 요도가 좀 짧은 편이기도 한데
0: 네.
1: 수컷에서 있어서는 그 길이도 굉장히 짧고 폭이 많이 좁아서 뭐 염증성 물질이 많이 차기도 하고 결석이 많이 걸리기도
0: 그러니까 해서 배출하는데 통로가 좀 좁다 보니까
1: 맞습니다. 고양이 중에서 특히 수컷 고양이에서 네.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고양이에서 특별적으로 오줌이 오줌 길이 요도가 완전히 폐색되는 질환을 요도 폐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보통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들이 방광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군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똑같은 방광염이 있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제 약을 먹으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이 사실 염증이 사실 방광에서 생식기를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 과정인데 그게 강아지들 같은 경우보다 고양이에서 훨씬 배출되는 과정에서 요도를 막아버릴 위험성이 훨씬 큰 거죠. 네.
0: 아 그래서 더 보호자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신경도 많이 쓰실 것 같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다면 이제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생기는 거냐?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무슨 이게 음식인지 무엇? 아까 뭐 이제 세균성 질환이라고 강아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별히 유난히 잘 생기는 어떤 종이 있다든가 아까 수컷 고양이 말씀은 좀 하셨는데 그 특징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왜 그런 걸까요?
1: 사실은 이제 강아지에 있어서 세균성 방광염이 가장 좀 흔하긴 한데요. 사실은 암컷 강아지에 있어서는 오히려 해박적으로 요도 쪽이 좀 짧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네네. 많이 있고요. 사실은 방광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오줌을 담아놨다가 오줌을 싸고 나면 배출이 되는 거면서
0: 네.
1: 굉장히 좀 신축성이 좀 강한 기관이다라고
0: 그러니까
1: 보실 수
0: 있어요.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1: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0: 네.
1: 그 과정에서 이제 세포 재생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0: 네네.
1: 조금 강아지인 경우에서 감염이 좀 많이 쉽게 네네.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꼭 실외 배뇨만 하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줌을 참게
0: 그렇죠.
1: 되는 시간이 길어지다
0: 오래
1: 보니까
0: 오래 담아두고
1: 맞아 오래 네. 담아두다 보니까 방광이 안 그래도 더 얇아지고 약해지는
0: 아하.
1: 환경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0: 네.
1: 세균성 방광염이 조금 더 흔하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 보면요 실내 배변을 절대 하지 않는 강아지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할 때 보면 10번 이상 이렇게 짧게 하지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걸 수도 있겠지만
1: 네네네.
0: 그렇게 소변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1: 보통 이제 그렇게 짧게 나눠서 보는 경우에는 사실 영역 표시의 개념도 좀 강하긴 한데요.
0: 네.
1: 실외 배뇨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광벽이 많이 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0: 네.
1: 방광염이 좀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감염이 된 이후에도 쉽게 잘 낫지
0: 그렇겠네요.
1: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늘어났다가 팽창과 축소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세포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이 되는데요.
0: 네.
1: 이렇게 세포재생이 꾸준하게 되는 와중에 돌연변이가 되는 게 종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포에 비해서 방광 쪽이 염증도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종양도 많이 생기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결석적인 부분
0: 네네.
1: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석이 보통 생성이 주로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방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석 종류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호르몬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시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결석 전구체 물질들이 이제 방광 안에 가득 차 있다가 이런 건 시간이 오래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뭉치게 되는 것들이 이제 결석이라고 보시면 네.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결석이 생기더라도 사실은 저희 강아지들이 뭐 잔뇨감이 좀 남아 있거나 이런 수는 있긴 하지만 혈뇨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아이 방광에 결석이 있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방광 결석의 사이즈도 점점 커지게 되고 방광 안에 이제 돌멩이가 들어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광이라고 하는 기관은 각종 팽창과 수축을 계속 반복돼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차 있을 때와 빠져 있을 때 돌멩이가 안 그래도 이제 회오리를 치면서 방광 안을 계속 돌아다니게 되면서 그 돌멩이 결석이 결국 방광벽에 지속적인 상처를 네.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석이 생긴 경우에는 또 방광염도 계속 지속적으로 네.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해부학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0: 그럼 결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네. 마저 여쭤볼게요. 뭐 이렇게 사람도 치료하잖아요. 뭐 깨뜨려서 이렇게 뭐 제거한다든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합니까?
1: 사실 사람에 있어서는 결석을 좀 깨트린다라고 많이 네.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은 강아지에 있어서도 이렇게 깨트리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쇠석기라고 하죠. 두들겨서 신장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결석이 있는 부분을 찾은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두들겨가지고 돌멩이를 작게 깨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0: 네네.
1: 사실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신체적인 장기의 손상이 너무 심해서
0: 네.
1: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체외에서 충격을 주는 요법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나 고양이에서는 좀 적합하지는 않고요. 간혹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초음파 굉장히 작은 초음파로 네. 미세하게 그 부분을 깨트리는 방법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0: 네네.
1: 깨트려서 그 부분을 빼내는 방법을 쓰고 있기는 한데 사실 대부분은 방광 결석이다라고 하면 수술적으로 굉장히 쉽게 제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0: 그럼 그냥 개복해서 하는 거예요?
1: 개복해서 이제 방광 쪽을 방광을 연 다음에 네. 방광 절제 수술을 통해서 결석을 빼내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 이제 만약에 요도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요도 자체에서 꺼내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쉽지 않다 보니까 요도에 있는 거를 거꾸로 저희가 방광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0: 네.
1: 방광 안으로 집어넣어서 방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 절제 수술을 통해서 요도에 있는 걸 방광으로 밀어넣고 방광에서 보통은 결석을 꺼낸다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아까 결석이 생겼는데 사실 보호자가 눈치채기가 쉽지 않은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단은 생겼을 때는 뭐 혈뇨랄지 아니면 그 소변 부을 때 굉장히 자세가 이상하고 막 좀 아파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1: 보통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잔뇨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네. 방광에 결석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혈뇨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방광에 결석이 있구나를 알아채기는 쉽지는 네네. 않은 상황이고요.
0: 네.
1: 만약에 방광염이 너무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오줌을 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생식기 부분에 굉장히 통증이나 간지러움 같은 거 따끔따끔한 거를
0: 네네.
1: 함을 느껴서 사실은 생식 쪽을 바닥에 비빈다든지 네. 아니면 입으로 핥는다든지 하는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0: 네.
1: 경우에는 한번 세균성 방광염이 있는지 아니면 결석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방광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쉽진 않은데요. 반대로 요도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광에 있는 거를 생식기를 통해 요도를 통해서 생식기 쪽으로 이제 배뇨를 해야 되는데
0: 네.
1: 요도가 막혀 있다 보면 사실은 폐색 같이 저희가 이제 관이 굉장히 요도가 이렇게 굵은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폐색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오줌을 싸려고 자세를 취하기는 취하지만 시원하게 배출을 할 수가 없는
0: 그렇겠죠.
1: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찔끔찔끔 배뇨를 본다든지 여러 번 나눠서 본다든지 해서 사실은 방광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지만 요도에 좀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알아차리기가 매우 쉬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0: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가 소변 보는데 조금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병원을 가긴 해야 되겠네요.
1: 아, 그럼요. 네.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게 방광염 때문인 네. 건지 결석 때문인 건지 종양
0: 아니면
1: 때문인
0: 또 이게 건지. 폐색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1: 맞습니다.
0: 네,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너무 물을 안 먹어요. 이거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더군다나 억지로 먹일 수도 없고 이거 참 정말 난처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좋은 방법 있을까요? 물을 너무 안 먹는다 싶을 때?
1: 사실은 물을 잘 마시게 되면 이제 소변이 적당히 좀 묽어지면서 방광 안에 있는 그 어떤 자극성 물질들이나 네. 그런 결정 성분들이 배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0: 그렇죠.
1: 물을 어느 정도 먹어주는 거는 사실 이제 방광 질환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되긴
0: 사람도
1: 합니다.
0: 사람도 그래서 하루에 뭐 충분히 한 물을 마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는 그렇게 강요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1: 사실은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지로라도 좀 물을 먹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먹는 편이기는 한데요.
0: 정말요?
1: 사실은 고양이들은 그거보다 훨씬 강아지들보다 훨씬 네. 더 잘 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사람 같으면 너가 이러이러한 질환이 있으니까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먹어주는 게 도움이 네. 돼라고 하면 저희가 마시기 싫어도 아, 내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막 억지로라도 마시고 그럼요. 이렇게 가능한데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물을 억지로 먹이는 방법보다는 사실은 너무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료 같은 거를 좀 습식 사료를 바꿔주셔서 수분을 좀 보충해주고 이런 네. 방법이 좀 대안으로 좀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수액 처치 같은 것도 혹시 하나요?
1: 수액 처치를 하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방광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수액 처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침습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저희가 혈관으로 수액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이제 피하 수액도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병원에 오셔서 해야 그렇죠. 되는 좀 번거로움도 네. 있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액을 맞으러 병원에 오는 게 도움은 많이 되지만 그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특발성 방광염이 많이 네네, 있는데 네네. 좀 그런 것들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와서 오히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연 이게 올바른 치료법인가라는 생각을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수액을 맞는 게 너무나 좋기는 하지만 뭐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뭐 약을 좀 잘 먹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도저히 물을 많이 못 먹겠다라고 하면 습식 사료 같은 거라도 최대한 좀 먹여주셔서
0: 뭐 사료에 뭐 사료 불려서 준다든지
1: 맞습니다.
0: 네.
1: 저는 보통 많이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그냥 습식 사료를 또 구입하시려면 또 돈도 많이 드시고 네네.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잘 먹는 사료를 좀 미지근한 물이나 이런 걸 좀 불려서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먹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방법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서 방광염에 취약하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1: 그렇죠. 이제 보통 저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 사람들도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아프거나 네. 아니면 뭐 두통이 생기듯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성으로 네, 네. 아픈 경우가
0: 아니면 이제
1: 있는데.
0: 배가 아프다든지.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간 방광에 염증 반응이나 이런 통증 반응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0: 좀 더 예민하게.
1: 좀 더 예민하게 그렇게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뭐 다묘 가정이나 아니면 네. 갑자기 고양이들이 환경이 바뀐다던가 이런 과정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식욕이 떨어지고 이제 방광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환경 변화라면 뭐 이사할지 아니면 뭐 구성원이 달라진다든지 뭐 이런 건가요?
1: 네, 대부분 이사를 한 이후에 환경 변화에 굉장히 좀 예민해서 고양이들이 그 이후에 방광염이 걸리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반려동물 건강정보 프로그램 펫케어라이프에서는요. 반려동물의 방광질환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평소와 다른 장소에 아이가 오줌을 싼다.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1: 사실은 다른 장소에 오줌을 싼다라고 하는 게 네. 가장 흔한 행동학적으로 관점을 보면 좀 주의를 끌고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일 경우가 많이 있는 네네. 경우가 가장 흔하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빈뇨, 그러니까 오줌을 자주 싸는 행동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내가 저기까지 가서 내가 항상 보던 패드에 가서 오줌을 싸야 되는데 거기까지 참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줌을 굉장히 자주 싸는 경우에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아니면 폐색이 걸려서 내가 계속 잔뇨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잔뇨감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싸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횟수가 많아지는 건지 아니면 적어지는 건지를 좀 상세히 좀 관찰을 해주신 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0: 횟수를 좀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1: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빈뇨다라고 하면 사실은 방광 질환으로 인한 빈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당뇨성일 수도 있고요.
0: 네.
1: 아니면 호르몬성으로도 이제 빈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아이가 자세를 잡고 있는데 오줌을 싸지 못해서 시원하게 싸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조금 더 싸고 싶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찔끔찔끔 계속 흘리고 다니는 경우인지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방광 쪽에 문제인 건지 아니면 호르몬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폐색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감별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횟수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잘 관찰해서 병원에 가서 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방광질환 가운데 응급으로 가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1: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응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폐색, 아이가 오줌을 싼 지가 이틀이 됐는데도 오줌을 싸지 못해요. 이렇게 하고 내원을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폐색인데요. 아이가 계속 자세는 잡아요. 그런데 오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방광이 계속 부풀어져서 결국에는 뭐 방광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방광 파열이 그냥 오줌을 싸지 못해서 빵 하고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팽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자극에 조그만한 충격만 받아도 방광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0: 그렇군요.
1: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방광 안에 가장 오줌이 가득 차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요관을 통해서 신장에도 계속 물이 결국에는 오줌이 차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오줌이 신장에서 계속 생성이 되는데 요관을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생식기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싸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방광 안에도 오줌이 가득 차고 신장에도 가득 차는 경우 쉽게 말해 수신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방광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콩팥에도
0: 그렇겠네요.
1: 신장에도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오줌을 자세를 싸는 자세를 취하지만 싸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 우리 아이가 폐색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0: 하루 이상 못했어요? 이틀 이상 못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일까요?
1: 사실 하루 이상 못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희가 하루 종일 오줌을 참는다고
0: 그러니까요.
1: 생각했을 때는
0: 굉장히
1: 고통스럽잖아요.
0: 괴롭잖아요. 예.
1: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다 이틀이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아이가 오줌 싸는 자세를 취하는 데 있어서 배뇨를 나오지 못한다. 아이가 계속 낑낑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폐색이 강하게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하루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그 즉시에 병원을 내원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0: 그럼 병원에서는 그렇게 내원한 그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는 어떤 그 검사, 어떤 처치가 이루어지나요?
1: 정확하게 이제 우리 아이가 오줌을 못 싸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방광염이 너무 심한 경우에 이제 뭐 배뇨 후에 요도생식기가 너무 따끔따끔거려서 오줌을 참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폐색으로 인해서 요도 폐색이 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길이 막혀 있으니까 오줌을 싸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장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방광 종양인 경우예요. 근데 방광 종양은 호발 부위가 어디냐면 이제 방광에서 요도로 나가는 부위, 거기 나가는 길 쪽에 이제 삼각 형 부위라고 하는 그 부위가 굉장히 좀 호발 부위예요. 그렇다 보니까 방광 종양이 생긴 경우에 요도로 빠져나가는 길을 대부분 막게 되거든요.
0: 그 종양이요?
1: 맞습니다.
0: 길을 막아버려요?
1: 길을 막기 때문에 사실은 우회해주는 요도를 우회해주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응급하게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혈뇨가 하루 정도 있었는데 그 뒤로는 또 괜찮아졌어요. 이래도 일단 병원 가서 검사는 받아봐야 될까요?
1: 일단은 혈로가 생긴 원인 네. 보통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사실 세균성 방감염인 네.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근데 보통 혈로가 생겼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혈뇨가 한번 있다라고 하고 없어졌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지켜보셔도 되시는데 네. 가급적이면 혈뇨를 본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빨리 해주시는 게 치료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0: 이걸 이제 놔뒀다가 나중엔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이제 세균성 방광염으로 내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봐서 방광의 염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체크를 한 이후에 좀 그거를 판단을 해서 내가 배뇨 검사까지 좀 해야 돼 요 검사까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요를 천자를 해서 네. 이제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그 오줌 속에 뭐 단백질이 있는지 백혈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체크를 하고 정말 세균성 방광염이 맞다라고 하면 알맞은 항생제를 찾아서 네. 처방을 하면 금방 좋아지는 질환이다.
0: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소변 안에 단백질이나 뭐 백혈구 이런 게 보이는 건 안 좋은 거죠?
1: 맞죠. 근데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방광편이 아니라 신장편에서 조금 더 네. 제가 자세히 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고요. 사실은 오줌 속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콩팥이 안 좋은 경우나 방광이 안 좋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요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0: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질문입니다.
1: 네네.
0: 사람은 여기 소변 받아오세요 하잖아요.
1: 네네.
0: 강아지나 그 고양이의 소변은 어떻게 채취해서 검사하나요?
1: 저희가 이제 아이가 오줌을 싸는 시기가 네. 굉장히 좀 요를 배출한 시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오줌통이라고 하는 네. 그렇게 멸균이 되어 네. 있는 것들을 드리기도 합니다.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받아오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0: 전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보호자는 못할 것 같거든요.
1: 쉽지가 않아서 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방광에 저희가 이제 천자를 해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방광을 보고요. 그 네. 안쪽으로 저희가 주사기를 찔러 넣습니다.
0: 그러면은 마취를 하고 하는 건가요?
1: 아니요.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살짝 따끔하다. 네.
0: 주사 맞을 때처럼 따끔하다.
1: 따끔하다 네. 하는데 대부분 뭐 고양이들이나 이렇게 지방층이 많이 두껍기 때문에 뭐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네. 간혹 너무 예민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찌르는 부위에 좀 국소 마취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천자 요천자 하는데 크게 뭐 그렇습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네.
0: 아니 저도 그랬는데 주위에 많은 분들이 소변 검사해야 된다는데 너무 겁이 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1: 예. 대부분은 요천자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좀 주의사항이 뭐냐면 병원 와서 아이가 오줌을 싸버리면 저희가 이제 요천자를 할 수가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요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병원 내원해 주셔서라도 네. 아이가 갑자기 오줌을 싸지 못하게 아이를 좀 안고 있어달라라고 네. 부탁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
0: 오늘은 우리 곽규만 원장님과 함께 반려동물의 방광질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작은 변화라고 생각했던 소변 습관이 건강 이상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나 강조하고 싶은 점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1: 사실 방광 쪽 질환은 오줌을 참아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방광염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실외 배뇨를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자주 실외 배뇨를 해서 오줌을 참지 않게 해주는 네. 게 사실 건강한 방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참지 않게.
1: 네.
0: 부지런해야 돼요. 보호자분들이 귀차니즘에 빠지면 안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 그렇죠. 야, 몇 시간 벌써 됐으니까 나갔다 오자 이렇게.
1: 맞습니다.
0: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올리머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만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서 펫케어 라이프 여러분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지영이었습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시작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일입니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신문이 번갈아 제작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 시간은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삶을 풍성하게 가꿔주시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야기합니다.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동화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잠재된 역량, 자기 존재가치, 또 우리가 사는 세계의 다양한 측면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낸 동화라면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사는 지역을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전주 지역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동화로 풀어내주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0: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 이경옥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경옥입니다.
0: 네.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뭐, 크게 떠드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네. 우리 작가님 먼저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화 두 번째 짝이라는 작품으로 2018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하셨고요. 이듬해 2019년에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장편 동화 달려라 달구를 내셨습니다. 2023년에는 집고양이 꼭지의 우연한 외출이라는 동화책이 전주 올해의 책 어린이 부문에 선정됐고, 이어서 2023년 한국예술위원회 문학 나눔에도 선정됐습니다. 또 2024년에는 진짜 가족 맞아요라는 작품이 한국 안드르센상 창작동화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고요. 작년 2025년에는 전주에서 부채를 만들던 관청 선자청을 배경으로 한 작품 바람을 만드는 아이들을 내셨습니다. 네, 우리 이경옥 작가님 등단한 이후로 활동이 아주 눈부신데요. 지금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고 계신 건가요?
1: 네, 현재는 작품만 쓰고 있는데요.
0: 네.